8:47，来吧，接下来时间继续听歌，下一首歌，缓个伴奏，缓冲个伴奏，缓冲了半天。凌晨3点。

许巍的一首歌《世外桃源》分享给各位，来吧，接下来时间安排一首歌《阿拉斯加海湾》。

所以啊，那个年轻人啊，年轻人啊，听哥话吧，听哥话吧，人家凭啥一个小姑娘对你就那么一见钟情啊？凭啥呢？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7월 열이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서 다양한 조치로 청년 인재의 주거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청년들이 연기를 정착해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장애인연합회에서 가구별 맞춤 대책에 따라 무장애 개조를 착실히 추진해 민생 수요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란진 중심위생원 디지털 흉부 DR 촬영 대상이 사용에 투입돼 노인들이 집문 앞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 인재를 인입하려면 주거 보장이 관건입니다. 최근 년간 우리 시는 청년 인재의 구직, 호적 전입, 정착 전 주기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인재 아파트, 청년 역참, 인재 주거 주택, 다자원 주거 체계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주택 임대와 구매 전문 보조 정책을 부대적으로 실시해 따뜻하고 실속 있는 주거 종합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더 많은 젊은이들이 연길의 터를 잡고 일터를 마련해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 석사 연구생 과정을 졸업한 하남은 7월 초 연길에 취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인재 주거 지원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곳은 가전 제품이 그 전에 바로 입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남은 주택의 할인 전 임대료는 1,200여 원이었는데 할인 후에는 700원 정도 주요 상권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활 편리를 위해 청소 예약, 주택 보수, 편린 세탁 등 세심한 봉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길 연풍 부동산 임대 유한 회사 총경리 리지구는 회사는 각 부문과 직접 연계해 입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재 주거 지원 주택을 토대로 우리시는 표준화 인재 아파트와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전문가 인재 아파트도 내놓아 재직 고차원 인재와 기업 기술인원의 단기 주거를 중점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직 인재뿐만 아니라 연기를 찾아 구직하는 청년 학생들을 위해 청년 역참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해당 년도 졸업생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만 35세 이하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갖춘 연길시외 호적 구직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입주할 수 있으며 최대로 4박 5일의 무료 숙박을 제공받을 수 있어 연길을 찾는 청년 인재들의 첫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발전 및 개혁위원회 3.1군 리허설은 자신이 처음 연길에 왔을 때 청년 역참이 입주했다가 취직한 뒤 인재 주거 지원 주택으로 옮겼는데 전 과정이 빈틈없이 연결돼 아주 순조로웠다고 했습니다. 월간 매달 지급하는 주택 임대 보조와 졸업 후 5년 이내 1차성 주택 구매 보조를 함께 실시해 박사, 석사, 본과 인재는 매달 최고 2,500원, 1,500원, 1,000원의 주택 임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구매 보조는 각각 8만 원, 5만 원,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시는 연인 수 5,721명의 청년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지급 자금은 1,576만 원에 달합니다. 시당위 조직부 부부장 원경업은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따뜻한 인재 주거 체계를 구축해 청년 인재의 구직과 첫 정착, 장기 정착의 봉사 보장을 제공하고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길을 찾아와 연길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0: 8월 20일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황금원은 시인대 사회건설위원회 고성원과 일부 시인대 대표들을 이끌고 우리 시의 전민건신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대한 집법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집법검사조는 소화원 체육공원과 염변금대 체육문화발전유한회사를 찾아 공공건신기재 배치와 보수, 경기장 운영관리 등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군중건신활동 전개,

0: 사회체육조직발전, 체육산업육성 등 삽시달 상황과 전민건신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과 문제를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조담회에서 집법검사조는 우리시의 전민건신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관철 실시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도시갱신, 낡은 소구역 개조와 결부해 건신장소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도시와 농촌의 건신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해 군중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신기지에 대한 상시와 순찰검사, 보수, 갱신의 표시식 관리기제를 구축하고 관리보호 책임을 다져 군중들의 건신안전을 보장하며 공공체육장관의 개방운영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연변리그 축구경기 브랜드를 강화하고 조선족 전통체육과 빙설운동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본토의 우수한 군중성 체육경기를 육성해야 합니다. 시장화 운영방식을 모색하고 부대 경제정책을 보완하며 기업과 사회조직이 경기 주최와 경기장 운영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전민건신이 정부 주도에서 다원협동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체육지도원 대우를 확대하고 건신과학보급과 운동재활지도를 사회구역, 농촌, 학교에 보급해야 합니다. 체육과 교육의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청소년 체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노인과 중청년 등 부동한 군체의 수요에 맞춰 건신봉사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문 간 협동연동을 강화하고 전민건신과 문화관광산업의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하며 체육경기로 모인 인기를 소비 증가로 전환해 민생개선과 도시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줌으로써 전시 전민건신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1: 8월 20일 우리시는 소수민족 전문기술인재 특별양성계획 출발 전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양비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좌담회에서는 우리시의 특별양성사업 전개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2025년 길림성이 전국 소수민족 전문기술인재 특별양성계획에 정식으로 포함된 뒤 우리시는 수강, 학습과 연구에 전념하며 연길의 발전 수요를 염두에 두고 학습 성과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탄탄한 능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길의 선전원과 연락원 역할을 잘 발휘해 우수한 자원과 적극 연계하고 연길 이야기를 잘 전해야 합니다. 교율을 엄격히 지키고 좋은 형상을 수립해 연길 전문 기술인재의 훌륭한 풍모를 보여줘야 합니다. 파견 단위에서는 외부 양성 복귀 후 활용의 폐쇄식 기제를 구축해 양성 참가 인원들이 배운 것을 실제에 활용하고 인재마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0: 최근 연간 시장애인연합회는 가구별 맞춤 대책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가정의 무장애 개조를 착실히 추진해 눈에 보이는 민생 성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원 소구역 A구역 5호동 2단원 복도에는 1층 계단의 경사면 개조가 이미 완료됐고 한쪽에는 부대적으로 손잡이를 설치해 휠체어가 복도를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허익은 장애인들은 여러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고 복도 계단도 오르기 어려운데 시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들을 관심해 계단을 개조해줘 아주 편리해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허익이 휠체어를 타고 순조롭게 외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시 무장애 개조가 장애인들의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준 축소판입니다. 개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애인연합회는 지체, 시력, 청력 등 부동한 장애 군체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항상 마음에 두고 화장실 사용, 목욕, 출행 등 핵심 수요를 둘러싸고 가구별로 장부를 구축해 수요에 따라 개조를 진행했습니다. 개조 대상은 바닥 평탄화, 손잡이 설치, 화장실 미끄럼 방지 등 전통적인 기초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거실, 주방, 통로 등 다양한 생활 공간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능형 변기 뚜껑, 긴급 호출 장비 등 지능화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전기 사용 안전 우환도 동시에 제거해 진정으로 관근적인 곳을 개조하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했습니다. 시장애인연합회 조직선전권익보장과
1: 무형문화재입니다. 현장에서 로년 부부 4쌍이 조선족
0: 기층 공공위생봉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만 65세 이상 노인 무료 건강검진 혜민 실사를 잘 시달하기 위해

0: 그는 의란진 중심위생원에서는 디지털 흉부 DR 촬영 대회 진료를 시작해 전문 영상 선별 검사 봉사를 군중들의 집문 앞까지 직접 확대했습니다. 의란진 석인촌 촌민 도계화는 예전에는 시내까지 가려면 나이도 많은데 버스를 타고 오가야 하고 날씨도 더워 불편했는데 지금은 진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어 정말 군중들을 위한 봉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의란진 중심위생원 부원장 후우박은 위생원의 흉부 DR은 매주 수요일 노인 건강검진에 상시적으로 사용되며 촬영 수요가 있는 군중들에게도 예약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기층 의료기구의 영상 선별 검사 분야 공백을 한층 메웠다고 했습니다. 의란진 중심위생원은 7월 29일 디지털 흉부 DR 촬영 대상을 가동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노계로 100여 명에 대한 흉부 DR 촬영을 마쳐 과거 군중들이 촬영을 위해 반드시 시내까지 가야 했던 불편을 해결했습니다. 의란진 중심위생원 부원장 후우박은 앞으로의 사업에서도 설비를 충분히 잘 활용해 질병 조기 선별과 조기 예방을 착실히 추진하고 관할 구역 군중들의 건강을 잘 수호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봄, 희망의 봄.
0: 가사입니다. 봄은 희망의 봄입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사랑의 씨앗 돋아 따스한 햇살처럼 수줍은 사랑을 해요. 여름은 눈부신 여름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사랑이 짙어지고 눈부신 햇살처럼 열렬한 사랑을 해요.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탄 인연입니다. 김문우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김문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0: 발생하는 방사선은 비전리 방사선에 속합니다. 이런 방사선의 에너지는 매우 낮으며 X선이나 CT에서 발생하는 전리 방사선처럼 인체 세포나 DNA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방출하는 방사선 강도는 국가에서 규정한 안전 한계치보다 훨씬 낮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현재 이 강도의 비전리 방사선이 인간의 인지 기능이나 경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꼭 익혀서 먹어야 되는 그냥 먹었다간 췌장을 망가뜨리는 곡물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건강을 생각해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섞어 먹는 특정 곡물이 그대로 섭취하면 췌장은 이를 소화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과도한 인슐린과 소화액을 뿜어내게 됩니다. 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 세포는 실시간으로 녹슬게 되고 이는 결국 췌장염이나 장기 기능 저하, 심지어는 당뇨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꼴이 됩니다. 네, 의학 전문가들이 제발 삶아서 혹은 푹 익혀서 드시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곡물 속에 숨겨진 천연 독소를 열로 중화시키고 장기가 편안하게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예민한 장기이기에 조리법 하나에도 온 정성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거친 곡물을 섭취할 때 반드시 충분히 불리고 푹 삶아서 부드러운 상태로 드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조리법의 변화가 우리의 췌장 수명을 결정하며 10년 뒤에도 췌장 질환 걱정 없이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게 해줄 유일하고 확실한 건강보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인이 선택한 정성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특히 최 회장은 속일 수 없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평온한 속과 맑은 안색이라는 보상으로 안겨줍니다. 내 지혜로운 조리는 단순히 맛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 내 몸속 장기들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맑은 혈액이 전신을 적시고 췌장이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청정하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내 100세 시대의 건강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그 음식을 어떻게 안전하게 조리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부터라도 곡물 하나라도 온 정성을 다하는 현명한 주방의 주인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네, 사춘기 여드름도 아니고 나이 들어 자꾸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나이 들어 자꾸 올라오는 여드름은 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피부 트러블에 달달한 음식이 자꾸 당길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섭취, 항생제 복용과 같은 요인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뇌, 심장, 면역체계, 피부 호르몬, 체중 등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흔한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공식품과 첨가당을 많이 먹으면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 수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면 설탕이 더 먹고 싶어서 장이 더욱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제당, 특히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염증은 다양한 질병 및 암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 복부팽만, 변비, 설사, 속쓰림과 같은 위장장애는 모두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유지되면 음식을 소화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수월해집니다. 식습관이나 운동습관의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체중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신체가 영양소를 흡수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지방을 저항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소장 세균 과증식 때문일 수 있으며 체중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영양소 흡수 감소로 인한 과식 충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과 같은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분과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장이 손상되면 숙면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일부 수면 장애는 섬유 근육통 위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장이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전신 염증 위험이 증가하고 면역체계가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신체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 과민증은 특정 음식을 소화시키기 어려워서 나타납니다. 음식 과민증은 장내 박테리아의 질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특정 음식을 소화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복부팽만, 가스, 설사, 복통, 메스꺼움과 같은 불쾌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 또한 장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잘
0: 못해. 원래 난 이런 거 안 좋아해. 수없이 원래란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안 해봤을 뿐, 그리고 습관이 안 됐을 뿐이지 나는 원래 이렇다 저렇다 답을 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원래를 버리지 못하면 평생 원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조건 밝은 사람보다 깊은 사람이 더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픔을 몰라서 늘 화난 사람이 아니라 무너질 만한 날들도 지나고도 자기 안의 어둠을 아무에게나 쏟아내지 않는 사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이 꺼질 듯한 시간을 지나게 되는데 그 시간을 통과하고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옮기

0: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에서 나옵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이유를 다 겪고도 끝내 자기 마음의 온도를 지켜낸 사람을 말합니다. 서품 민들레 무역공사 감상합니다.
1: 빨리 와서 이거 좀 내놔주겠습니까? 야, 동무!
2: 깜짝이야, 살랑살랑만!
1: 집에서 또 낮게 말하면 죽는 소리 친다고 자꾸 해가는 게 이게 와서 어찌 이래볼까? 야, 동무 뭐할까? 빨리 내려와 주셔! 집에 떠나도 돈 벌자 어째 이렇게 바쁜가? 엄마, 여기 넌 시간이 없는다. 우리 여기 안 가서 팔기셔야 해.
2: 팔려서 밥은 내가 산 거 있어?
1: 집에서는 또 무슨 사람 야장 살 줄 알아야 산다. 이래도 자꾸 게으르다던 게 여기 와서 어째 말끔 말아 서우냐면 이래니까.
2: 어. 아, 내가 도로 장사를 했지. 내가 장사를 하겠다는 거.
1: 동무도 무슨 아래부터 망탈 던지 짓고 장사 꼴좀 취합하겠다 알기랬어.
2: 그럴 당시에 뭔가 고공개를 들었지? 내 남들처럼 몇십만 원짜리 장사를 꽝꽝 하겠지. 어디 안 가져 뒤지 따라다니면 무슨 돈에 팔아들이겠지.
1: 됐습니다. 집에서 다 싸마던 게 무슨 아마도 안 까마겠습니까? 무슨 돈에 싸웠어? 무슨 돈에 싸웠어? 예. 동무도 그렇게 안 가 있지 말고 좀 저리 취해보셔.
2: 아, 용서하다니.
1: 아니 이곳은 미화주겠습니까?
2: 어디로 가자 그럼?
1: 내가 좀 돌아다니며 팔다 그런다.
2: 아, 저 정치소?
1: 어디로 갈까?
2: 어디로 서산으로 나르고 구다기듯이 옷이나 두기두기두기 구다기다.
1: 그럼 어찌인가 이 많은 거 언제 다 팔겠습니까?
2: 아, 잠깐만. 제가 요 무슨 들로 조금 가지고나 그 식당이나 음식점 내면 먼저 광고를 해놔.
1: 예.
2: 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싸겠다는 거 와닥닥 좋은 거 싹 가져가면 다 팔겠지.
1: 엄마! 어째 보통 남자들은 야구로 무겁게 쓴다던 게 우리 이동은 어째 이렇게 두꺼리 이렇게 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3: 이 양반은 제 남자 셋이 간지러매 웃기네요.
1: 야, 부부간끼리 그게 재미있는 거 되게 있으니까. 동무, 내 갔다 올 때는 여기 살라오는 사람 있으면 좀 팔아주셔야.
2: 야, 근심 마.
1: 정말인데.
2: 야, 빨리 없어줘.
1: 누구 보겠습니다. 아무도 막 파는가. 너무 가서 알지?
2: 야, 니가 싸겠다는 것도 한 김에 10원씩 딱 팔아줄게.
1: 정말인데.
2: 야.
1: 그럼 너무 좀 필요하세요.
2: 수고하면서 하지 마.

0: 또 사람이 없을 때 한번 아부작이 쳐본다. 무슨 놈이래 쳐! 아, 잘했다. 아니, 남들은 뭐, 공사요, 뭐야 하면 하얗다고 던질라게 되긴데, 얇았어. 예? 신처럼 도움 같은 게. 아까 집집 따라다니면 미친 둘레를 판단 말. 쟤, 뭐, 무슨 소리?
1: 저는 뭘 주무세요?
2: 논다고? 네. 옷이 다 입은 것밖에 별로 나오는 건이라 쓰는 게
0: 있어. 아, 너 자기로 옳구나.
2: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뭘 하나 주겠어?
0: 뭐 달라?
2: 저 그거 달란 말이야.
0: 무슨 거?
2: 저기 그 전화번호하고 그 이름이라 적은 그 주소 있잖아. 그런 거 달란 말이야.
0: 아, 그 명함 따기라겠어.
2: 뭐냐, 그게 명함 따야.
0: 동생 뭐 달라지네, 그거 뭐.
2: 어디 가서 동탄 이런 동사 있다가 자랑한단 말이야.
0: 아야야야야야 이거. 야, 이 경력 봐라.
2: 어쩌냐?
0: 우리 무역공사 돈만 써놨어.
2: 네.
0: 이 명함자 대량 들고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670달러 갖다 나갔지.
2: 아, 그래서 오느냐? 내가 나를 듣지 없단 말이야.

0: 이래야 되면 단번에 차를 찍을 때는 동창들 못 듣겠다고 좀.
1: 정말요?
0: 그래도 그
1: 나도 말하네.
0: 아, 그 잠깐.
1: 야.
0: 집에 안 냈죠?
1: 둘이지만.
0: 무슨 둘이?
1: 오늘요.
2: 야, 범퇴 제가 있다.
1: 아니야, 오늘 낳는 게 뭐 제가요. 기술을 각질이 일하시느냐, 저를 만나서 한다고. 그럼 소식아, 범퇴는 이제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야. 이따야, 선임부만 해보시고, 야.
0: 야, 그러자.
1: 나도 몇 장 거야,
0: 원래. 야, 우리 야, 국가 돈으로 먹을 일이 많소.
1: 뭐, 그러자. 그럼 내가 꼭 기다릴게,
0: 야.
1: 야, 이거 싸주시겠네.
0: 야, 다 같이.
3: 아이, 하마튼 동창들 데서 내 무슨 둘레 팔라다니다 손도 쫙 나쁘네. 아, 나서 그렇지. 내 서바오 가서, 요 몇몇날 거짓말이라고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 제 발에 뚝 떨어지고 말고서 입을 떨니까 거짓말 두두두두두 나가네. 거짓말 하고 나갔죠. 속일이 시원함.
0: 아야야. 아야. 야, 아야, 아침에 생긴 집에 갔다 공개라고 썩어지 걷어먹었던.
1: 남편이라
4: 그 농사구인지 무슨 뭐 하겠습니까?
1: 어, 농사요? 예. 그나저나 어디서 왔다 했던가?
4: 어제 태평천에서 왔습니다.
1: 태평천이라니? 와, 거기 우리 정착했네서.
4: 김문우니까.
1: 김문우기라고 그래. 아,
4: 엄마나 아나무이 너무 대단히 잘하시네.
1: 와, 그러소. 야, 나 그때 학교 때는 웃을 것 같았던 게 서울 나서부터 너무 잘 됐으란데.
4: 다른 게 있다 그러니까 그도 수락입니다.
1: 이야, 이거 그런 거 같아 했대. 내 학교 만났대서. 오늘 물려봉사에서 경리질 하는데, 오, 그도 내가 잘 보는데 했대.
4: 물려봉사에서 경리질 한다고?
1: 제가 전혀 잘 모르겠구나. 이거 봐. 도양 그저 어떻게 잘 보는지야. 각들이 집에서 일을 알지기고. 집에서 알아보고 서치 있어 보면 그도 널리 하는데 했대.
4: 오야. 떡대기 물에 해가지고 고깃불이 아주 유명 나다는데.
1: 어, 이거 봐, 각시. 지금만 다들 죽으냐. 각시를 일을 알지기고 집에서 그렇게 놀게 하는 거 좀 하면 다 괜찮지, 뭐야?
4: 그래, 그 집까지는 나 피난해서 발바닥이 털이 막 나겠습니다,
1: 예. 어, 그렇겠지, 뭐. 어, 야, 내 잃어버릴까, 그거. 학교 때 떡떡하고 욕받은 나들은 타인하고 쓰지 못하는 게. 어쨌든 그저 거짓말 해달라는지 그 학교 때 그미 썩대기 같이 자체 포대됐대.
4: 이제 고맙기거든. 엄마
1: 들어오시자.
4: 예? 아니 그러면 동창도 못하게 걸리지. 아니 아이들 안겨다 했나.
1: 정말요?
4: 예.
1: 아 정말 제대로 말이야.
4: 정말. 예, 정말 정말입니다.
1: 정말이지.
4: 예.
1: 어 지랄 나왔다. 나는 지랄 나서 우리 동창 관심가 했다는데.
4: 뭐야. 내 무슨 남자 없어서 그렇게 못할 줄 아는 게 다치니까.
1: 야, 지금마다 기대는 그 말이란 건 명심해야 된다는데.
4: 야, 솔직히 떡대기 같이 자겠어? 허, 어느 전에 이나고 내가 그 가서 나중에 좀 두고 봐.
1: 야, 이거 무서워서 미쳐도 할 수 없나지요?
4: 예.
1: 잘 알았어. 야, 우리 이거 내 지금 다 싸겠어.
4: 뭐 그러겠어.
1: 그, 그저 미친하게요.
4: 뭐 이게 그래, 그거 한 10개 이제 낀다. 그래, 그거 예, 한 그래 6원씩 다 가져갔죠.
1: 그래라, 이번에 그대도 가봐. 이거 밖에 아이가 누가 나 그냥, 그냥 가만 있어. 이 한 며칠을 돈을 계산해서.
5: 어! 60원. 어서 와! 1인이라도 제가
1: 금지면 어서 어머나! 농사 떨리 좋아나! 어, 야, 반갑다.
5: 아, 네, 저기면 1인 쳐줘요.
1: 제가 뒤에서 내 무슨 들려도 얘 늦게서 찾았어. 내 너무 봐서 좀 많이 돌아주냐?
5: 야, 그러지.
1: 근데 이거 뭐, 제가 뒤에서 안 봤대. 전화해서 모르겠더라.
5: 아, 우리 대수야.

우리는 보통 행복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행복이었다고 깨닫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 그리운 날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을 천천히 들여다봐도 좋을 겁니다. 너무 서두르고 급해하지 마세요.

나를 소홀히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나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 자신이 꼭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살라 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모두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챙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불행하면 인생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한 일이 나 그대로입니다. 네, 오늘도 자신의 행복

을 찾으시고 멋진 하루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 연기를 종합 방송이 도시를 알려드렸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노래 교실 코너로 40분간 함께 즐겁게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윤경민, 한동해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황혼의 노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킹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예전에 배웠던 노래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향기 보내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4-34번, 794-34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세상의 향기 보내자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434번, 79434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황혼의 노래, 리란 가수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혼의 노래입니다. 아래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저 하늘에 붉게 타는 노을이런가. 저 하늘에 붉게 타는 노을이런가. 황혼의 인생길은 아름다워라. 황혼의 인생길은 아름다워라. 우리 대학 문화 활동 한양 즐거워. 우리 대학 문화 활동 한양 즐거워. 춤 노래도 흥겨워 낭만이 산다네. 춤 노래도 흥겨워 낭만이 산다네. 후렴구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빛은 우리네 인생.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빛은 우리네 인생.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살자.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살자.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저 높은 산 눈부신 백설이던가. 저 높은 산 눈부신 백설이던가. 백발은 날리어도 정열은 넘쳐라. 백발은 날리어도 정열은 넘쳐라. 의학 지식 생활 지식 열심히 배워. 의학 지식 생활 지식 열심히 배워. 건강한 몸 지켜가며 청춘에 산다네. 건강한 몸 지켜가며 청춘에 산다네.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빛은 우리네 인생.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빛은 우리네 인생.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살자.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살자.

네, 윤영민 한동의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황혼의 노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번, 7926번입니다. 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노래 교실 코너로 황혼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윤영민, 한동해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 79262번입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 맞춰서 함께 불러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번, 7926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0: 네, 노래마다 오늘 노래교실 코너로 윤영민 한동네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황혼의 노래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 792-6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노래 한마당과 함께하는 사이에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요일은 우울해요. 늘 수 없는 시간 속에 저를 둘러싼 그림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요. 당신을 데려간 슬픔의 검은 마차에서 작고 하얀 꽃들도 더는 당신을 깨우지 못하겠죠. 천사들은 당신을 되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당신께 찾아간다면 그들이 화를 낼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남자, 그 남자가 택한 복수의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 외과의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숨막히는 추리와 수사가 펼쳐집니다.

0: 라디오 소설 마지막 퍼즐 원작 최곡범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으로 보면 그들 사이 모순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태민이 아니라면 또 누가 있을까요?
1: 도적? 강도? 동료 간의 라이벌 의식? 환자 가족들과의 갈등?
0: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경제적 트러블이 있는 건 아니겠죠? 도박 빚이 있거나 카드 빚이 있거나 사채거나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1: 돈 거래는 은행에 가서 확인하면 바로 나오잖아.
0: 제 생각엔 윤희와 루나도 혐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해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1: 그래, 다 포함해야지.
0: 그럼 제가 은행 쪽에 가볼게요. 형사님은 병원에 가보실 거죠?
1: 우선 수사 방향을 그렇게 잡자고.
0: 우리 이러는 거 간접적으로 태민이를 돕는 거 아니에요? 그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보면 차라리 깜빵에 쳐놓고 싶은데요.
1: 그러면 자네가 말하는 공평은 어쩌고?
0: 참 모순되네요.
1: 괜찮아. 인간의 본질이야. 정상이거든.
0: 그래서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자체 모순 때문에.
1: 우리의 결함이기도 하지. 멋지지 않아?
0: 멋지다고요?
1: 잔결짐이잖아. 사람들이 왜 팔이 끊어진 비너스 조각상이 아름답다고 말하는지 알아? 불안정하기에 무한한 상상을 남기고 완벽하기에 더 이상의 상상은 없는 거지. 어느 쪽을 선호해? 이건 우리에게 영원한 과제야. 이거야말로 기막힌 아름다움이 아닌가?
0: 난 왜서 혼란스럽죠?
1: 그건 비너스가 우리에게 미의 기준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네처럼 매사마다 완전한 답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일주일이 지났다. 은행에서 확인한 준호의 수입지출 내역에서는 특별한 의문점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인맥관계도 아주 원활했다. 도적이나 강도라고 추리하자니 고급 아파트여서 보안이 잘 된 데다가 복도 카메라에 다른 사람 얼굴이 찍히지 않았다. 현장에서 채취된 발자국도 준호, 윤희, 태민, 루나 외에 없었다. 통화 기록에 사건 당일 새벽 1시에 루나한테 전화를 한 것을 빼고는 기타 문자 메시지에도 의심할 만한 정보가 없었다. 이대로라면 태민의 살인죄는 십중팔구 언도받은 거나 다름없었다. 부검보고서에 뭐라고 적혔어? 진유는 조수석에 앉으며 준수한테 물었다.
0: 보고서에 따르면 준호는 우간정맥을 찔렸어요. 심장을 향해서 올라가는 하대정맥이 피를 운반하는 세 개의 간정맥 중에 하나래요. 과다출혈로 죽은 거죠. 운도 나쁘죠. 어쩜 단칼에 딱.
1: 다른 건?
0: 의문점이 있어요. 내장 상처를 보면 대략 13cm 정도 찔렀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칼날이 전부 피로 물들여 있었어요. 형사님도 그 칼을 봤죠. 손잡이가 10cm, 칼날이 20cm도 넘어요. 피가 다 묻게 찌르려면 복부를 관통해야 해요. 근데 허리 쪽에는 아무 상처 자국도 없어요.
1: 이상하군. 약물 반응은?
0: 몸에서 약물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위에도 이물질이 없었고요. 알코올 성분만 소량으로 나왔대요. 그보다 시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우에서는 결정적인 살인 흉기가 확보됐으니 빨리 재판에 넘기고 다음 사건으로 넘기란다면서요. 좀 더 파면 뭔가 나올 듯 싶은데.
1: 시간이 빠듯하고.
0: 태민이를 재차 신문할까요?
1: 신문은 예상 밖이었다. 태민이가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니라고 미칠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어 제대로 된 질문조차도 할 수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고 했다.
2: 하얀색이 싫어! 싫다고!
0: 만약 흉수가 한 사람이 아니라면 공범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일단 윤희가 아니라면 나머지 사람은 태민이와 루나밖에 없어요. 사망 시간이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지만 루나는 5시 45분에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병원에 전화한 시간이 5시 49분이에요. 현장을 목격하고 전화를 거는데 4분이나 걸릴까요? 그 사이에 뭐 했을까요?
1: 누나가 형수라고 가정해도 그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아.
0: 누가 알아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 응당 세 사람 사이라고 하는 게더 맞지 않나?
0: 윤희도? 삼각관계?
1: 윤희는 여자친구고 루나는 동창이잖아. 그런데 병원에서 보니 루나는 윤희 못지않게 충격 먹었던데.
0: 미묘하네요. 누구부터 만날까요?
1: 병원에서 진희는 창밖을 내다보며 루나를 기다렸다. 4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노래 한 곡을 다 들을 시간인데. 그녀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커피 두 잔을 각각 진희와 준수한테 건넸다. 미안해요, 바쁘신데.
3: 괜찮아요. 뭘 도와드릴까요?
0: 루나 씨는 준호 집에 들어선 후 이내 병원에 전화했어요.
3: 그때 하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0: 잘 생각해봐요.
3: 처음에는 놀라서 제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다리도 마구 떨리고 해서 움직일 수 없었죠.
0: 그 다음 전화한 거예요?
3: 아니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심장 박동부터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미 멎어 있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어디 그런가요? 만에 하나라는 생각에 구급차를 불렀어요.
0: 카메라를 보니 사건 당일 새벽에 준호가 외출을 했던데요. 루나 씨 집에 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3: 술을 좀 마셨더라고요. 취해서 왔을 수도 있고.
0: 무슨 얘기를 나누었어요?
1: 루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수연이라는 여환자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준호가 많은 정성을 들였던 환자였고, 그녀의 선택에 대해 둘은 자주 의논을 했었다. 초음파 촬영 사진을 손에 들고 환자에게 어떻게 진실을 전해야 할지 망설일 때도 루나는 준호한테 조언을 해주었다. 준호는 루나 말대로 주원부 앞에서 수연이를 기다렸다. 길다란 벤치에 앉아 알록달록한 화단을 바라보았다. 가운데 둥그렇게 무리를 지어 피어난 노란 개나리 주위를 보라색 라벤더가 한 바퀴 이어쌌고, 그 둘레에 로즈 제라늄이 듬성듬성 피어져 있었다.
3: 꽃 좋아해요?
0: 왔어요?
1: 수연이는 피기가 없는 하얀 얼굴에 특유의 마스코트 미소를 지어 보이며 준호한테 물었다.
3: 이번엔 또 뭐예요?
0: 수연 씨.
3: 괜찮아요. 한번 죽는 거나 두번 죽는 거나 다를 거 없어요.
0: 자궁암이에요.
1: 말하고 나서 준호는 후회가 됐다. 조원부 앞 화단에서 보자고 한건 조용하게 전해주고 싶어서였다. 수많은 환자들이 쉴새 없이 나드는 시끌벅적한 진찰실에서 암이에요라고 알려주는 건 어쩌면 감기예요라는 것과 같게 들릴까 봐서였다.
0: 구체적인 건 조직 검사를 한 후에.
3: 선생님, 그런 위로는 안 하셔도 돼요.
0: 내일 정밀 검사를 할 거예요.
3: 초음파 촬영에 보이는 모양만으로 단정 지을 수 있다면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0: 수연이는 반문하며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었다. 변함없는 그 미소는 이젠 웃음이 아닌 습관으로 보였다. 그녀는 암 진찰에 관해 손바닥 보듯이 꿰뚫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이 차마 말하지 못하고 숨겨둔 얘기들을 쪽집게로 쏙쏙 집어내는 그녀가 대견해 보였다.
1: 결과가 좋지 않다면 또 수술해야 하나요? 자궁을 떼어낸단 말씀인가요?
2: 상황을 보면서요.
1: 예쁜 신부로 되어 귀여운 아기를 갖는 게 저의 꿈인데.
0: 수연이는 1년째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작년 여름에 유방암으로 처음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두 번째였다.
2: 정밀 검사는 내일 오전에 할 거예요.
1: 검사는 그만하죠.
0: 수연이는 묵묵히 화단에 로즈 제라늄에 초점을 맞췄다. 고문초라는 이름답게
1: 흥미를 갖고 있어요.
2: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두렵지 않아요?
1: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다른 걸 포기할 용기가 있다면.
0: 수연이는 일어나 화단 앞으로 다가가더니 쪼그리고 앉아 맨손으로 땅을 긁어 파헤쳤다. 그리고는 흙이 가득 묻은 손으로 고문초 한 포기를 뽑아 들고 물었다.
1: 이거 집에 가져가도 되죠? 걱정 말아요. 전 관상용으로 키울 거예요.
2: 수연 씨한테 맡겨요.
1: 알아요? 고문초 꽃말이 뭔지.
2: 뭐죠?
1: 바로 선택이에요.
0: 라디오 소설 마지막 퍼즐. 원작 최국범, 극본 장선자, 해설 최림, 배역의 김혜연, 정선화, 최림, 강성주, 제작의 최림.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대체로 항구와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수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부 대체로서는 운송거리가 더 길어야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일부 항구의 선적을 재개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출구 방식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에너지의 대규모 수송에 대해 짧은 시간에 대체 로선을 건설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시장도 여러 가지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중요한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와 아랍연합수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대규모 수출을 실현합니다. 한편 해협 동행이 막히면서 아시아의 주요 액화 천연가스 수입국들이 기타 공급원을 찾아야 하며 운송 거리와 구매 원가가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당면 정세는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경제국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막힐 것이라는 기준 판단에 따라 결책한다면 관련 국가는 기타 지역의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재고를 조정하며 운송 경로를 변경해 공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당면 글로벌 시장의 관심사는 이미 통항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예상 가능한 상업 통항을 재개할 수 있는지입니다. 해협이 공식적으로 폐쇄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통행량이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해운 업체들은 더 높은 연료와 보험, 운용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글로벌 시장은 이로 인한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분석가들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위기의 장기화라고 꼬집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문제가 단실적이라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재고와 대체 공급에 의존해 완충할 수 있지만 만약 해만 국가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제한되면 그 영향은 에너지와 해운, 제조업과 소비 가격 사슬을 따라 갈증 전도될 것이고 이미 성장과 통화 팽창의 이중 압력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함은강은이었습니다.

판재가 대련으로 발송됐습니다. 이 판재들은 대련에서 국제 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 연맹 국가들로 향하게 됩니다. 중국 제조 라벨이 부착된 훈춘 판재는 훈춘 종합 보세구에서 보세 가공하는 전통 우세 산업이며 우수한 품질로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훈춘 세관이 지역의 산업 특색에 립각해 내놓은 실질적인 조치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훈춘 흥가 판재 유한 책임회사 부총경리 량연념에 의하면 올해 1, 4분기 기업의 판재 수출량은 동기 대비 2만여 평방미터 증가됐습니다. 기업의 시장 개척과 관할 구역 판재 산업의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훈춘세관은 기업의 통점과 난제에 비추어 규범화 신고, 고능률 통관 등 관건 고리에 초점을 맞춰 전문 정책 선전 강연을 전개하고 구역 내 직접 전환, 쾌속 검사, 검사 즉시 통과 등 편리한 조치를 혁신적으로 추진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운영 원가를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판재 가공 기업의 수출 능력 확대와 품질 향상에 조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 훈춘 세관이 감독 관리한 수출

0: 도입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은 국내에서 선도적인 지능화의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달해륭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1,000통에 달하고 전 과정 지능화 통제를 실현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터프터 500ml 병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 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 차이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운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 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 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 과정에 걸쳐 정책 지도, 수속 대행, 요소 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대상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는 두 갈래 국산 지능화 생산 라인의 도입이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고리에서 비용 절감, 능률 향상 및 자주적 통제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가을이 담겨 있거든요. 네, 뜨겁고 치열했던 날들이 언제였나 싶게 여름이 자리를 내줄 채비를 합니다. 매식이 부지런히 반복되는 계절은 줄거리를 알고 있어도 늘 새롭게 느껴지는 얘기 같죠. 여름과 가을 사이 어딘가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네, 한 주의 시작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지난 주말, 네, 주말의 일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하여 많은 참여 또 기대하고 있고요. 네, 저희 공식 계정 재기 재미 재수로 여러분들의 실시간 문자 지금 바로 또 보내주세요.

네, 한 주의 시작 코너, 네, 다양한 일상 보고 함께 공유하면서 지친 또 우리 네, 직장인분들, 학생 친구들 하루 동안에 또 피곤함을 이겨내고 또 월요병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하여 참여 문자 네, 기다리고 있고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 다양한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일상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한주또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무기력하게 월요병으로도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또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기운 내시고 파이팅 넘치게 한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문자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네, 이제 또 음악 함께 들어볼게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 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또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기운 내시고 파이팅 넘치게 한주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선아이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다가도 원래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아, 쟤는 원래 저래. 원래 성격이 이래. 원래 이런 거 안 해봤어. 원래 난 이런 거 못해. 원래 난 이런 거 안 좋아해. 수없이 원래란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안 해봤을 뿐, 그리고 습관이 안 됐을 뿐이지 나는 원래 이렇다 저렇다 답을 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원래를 버리지 못하면 평생 원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0: 무조건 밝은 사람보다 깊은 사람이 더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픔을 몰라서 늘 화난 사람이 아니라 무너질 만한 날들도 지나고도 자기 안의 어둠을 아무에게나 쏟아내지 않는 사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이 꺼질 듯한 시간을 지나게 되는데 그 시간을 통과하고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옮기지 않으려는 태도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에서 나옵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이유를 다 겪고도 끝내 자기 마음의 온도를 지켜낸 사람을 말합니다. 서품 민들레 무역공사 감상합니다.
1: 빨리 와서 이거 좀 내놔 주겠습니까? 야, 너무!
2: 땅도 좀 살랑살랑만!
1: 집에서 어떤 낮게 말하면 정문 소리 친다고 탁 구여받은 게 이게 이것은 어찌 이래니까? 야, 너무 무한한가? 빨리 내려와 주셔!
2: 내가 두 사람 있어.
1: 집이 때려도 돈 벌자 어찌 이렇게 바쁜가? 마, 여기 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안 가서 팔기 시작해.
2: 팔려서 팔면 내가 상관있어?
1: 집에서는 또 무슨
2: 사람이야 땅 살 줄 알아야 산다.
1: 이래도 닭고개에다던 게 여기 와서 어찌 말끝마다 서운하면 이래니까.
2: 내가 조를 장사라야지 내가 장사라겠다니까.
1: 당무도 무슨 어려부터 농사를 덮기 짓고 장사 꼴좀 지어가겠다 알기랬습니까?
2: 그럴 당시에 농사 고생제는 그러세? 내 남들처럼 몇십만 원짜리 장사를 꽝꽝 하겠다지 어디 안 가져 뒤지 따라다니면 무슨 돈에 팔아다니겠지.
1: 됐습니다. 집에서 날 싸마던 게 무슨 밤마다 싸마겠습니까? 무슨 돈에 싸웠어? 무슨 돈에 싸웠어? 예. 동무도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좀 저리 취해보셔.
2: 아, 내가 용서하다지.
1: 정말 그대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셔요? 나는 이게 어째 그런지 그도 정말 이렇게 옆에 딱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막 땅이 나요.
3: 정성하지 젠까.
2: 이 기담하게 몸을 비비고 내려서 어디로 가자 그래?
1: 내가 좀 돌아다니며 팔자 그런다.
2: 아, 그 정신 있어?
1: 어디 가니까?
2: 어디로 세상을 나를 끌고 다니듯이 옷이나 뒤뒤뒤뒤 끌고 다니던.
1: 그럼 어찌인가 이 많은 거 언제 다 팔겠습니까?
2: 아, 잠깐만. 쟤가 여기 무슨 일로 이렇게 공가지고 있나? 그 식당이나 음식점 되면 먼저 광고를 해라 나.
1: 예.
2: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싸졌다는 거 와닥닥 손으로 거 싹 가지고 팍 팔겠지.
1: 마, 그게 좋겠는데. 어째 보통 남자들은 야, 걸음 무겁게 쓴다던 게 우리 이동문은

0: 죽을 이렇게 다 뜯지 모르겠어.
1: 이 아빠야는 저 남자 셋이 간지러면 웃기네.
0: 야, 부부간끼리 그게 재미지. 그게 진짜. 어머, 내 갔다 올 때를 여기 딸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좀 팔아주셔예.
2: 야, 야, 근심 마.
0: 정말인데.
1: 야, 빨리 없어줘.
0: 누구 보겠습니다. 너무 그만 파는가.
1: 야, 여기 싸겠다는 것도 한 그릇 10원씩 딱 팔아줄게.
0: 정말인데?
1: 예, 예, 예.
0: 그럼 정부 좀 들어가세요.
1: 어, 수고 잘못 사가지 마, 사람 길이 빨리.
2: 또 사람이 없을 때 한번 아버지에게 쳐다본다.
1: 무슨 놀래를 쳐! 아이, 남들은 뭐요? 공사요? 뭐요? 하면 하얗다고 던질라게 됐는데, 야, 알았어. 예? 신체라면 도움 같은 게. 아까 집집 따라다니면 무슨 둘레를 판단 말이야. 야, 정말 그 무슨 둘레.
0: 마이 무슨 둘레, 이 무슨 둘레 한 그릇 얼면도.
2: 모르겠네.
0: 그래, 이 힘도 어디 간 거 모르겠는데.
2: 모르지.
0: 어째 듣던 목소리인가? 나 도움 파예요. 도움 파이구나.
2: 누구요?
0: 난 모르겠어. 수원하게 있는 거예요.
2: 어, 요, 도움 파이구나. 야,
0: 야, 반가웠다. 정말. 오랜만이다, 정말. 아니, 무슨 눈에 제가 연기해요?
1: 도움파에 무기로 왔는데, 언제 이거 뛰나.
0: 농촌에서 살다 너무 살기 바빠가지고 길이 지나면 어찌 어찌 부풀여.
1: 야, 잘했어.
0: 저는 그냥 뭐
1: 그저 뭐지
0: 논다고. 옷이 다 입은 것밖에 별로 노는 사람 같대요. 그리 채상돌에서 공사하는 사람 같죠.
2: 아, 그저 지선 무역 공사에 던지네.
0: 오, 무역 공사는 좋은 짓으로 갔다. 그럼요. 그래, 무역 공사에서 누워나.
1: 와, 대수 경리지를 함네, 함네.
0: 야, 이래봤자 우리 정상들과 앉아서 제 대출 때렸어. 야, 좋다다. 그래, 각시는 뭐하?
2: 각시는 뭐지?
0: 논다고? 야, 전에 각시는 얼마나 좋게. 낙은 애들이 돈을 잘 벌어들이면서 안간들이 집에서 놀아도 일이 있어.
2: 아빠, 저는 서트도 얼마나 못해.
0: 오, 우리 서트도 그냥 하기 줘라. 서지 않고 뒷골목에서 그 명찰 파는 골목 있죠? 거기서 오다가 그냥 왼쪽을 구부러들어서 그냥 올리바다 보게 되면 산업 음식점이라 쓰는 게 있어.
2: 아, 사기로 옳구나.
0: 내가 있어. 송태, 내가 하나 주겠어.
2: 뭐 달라?
0: 저 그거 달란 말이야.
2: 그거?
0: 저기 그 전화번호하고 그 이름이라 적은 그 주소 있잖아. 그런 거 달란 말이야.
2: 아, 그 명함 빠지라겠어.
0: 그냥 그게 명함 빠져.
1: 송태 그거 달라지 내 그거 먹을
0: 수 있냐? 그 맞아. 어디 가서 송태 이런 동사 있다가 전화한단 말이야.
2: 아야야야야야 이거. 야, 이 경력 봐라.
0: 어떻게?
2: 우리 무역공사 돈만 써놨어.
0: 네.
2: 이 명함자 대량적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670달러 갖다 나갔어.
0: 아, 그래서 그러냐? 그러니까 나를 듣지 없단 말이야.
2: 이래서 뭐, 다음번에 차를 찍을 때는 동창들 못 듣겠다.
0: 정말요?
2: 아, 그래도 그...
0: 나 또 말하네.
2: 아, 그래. 검사.
0: 야.
2: 집에 안 냈죠?
0: 그, 소리지 뭐.
2: 무슨 소리?
0: 오늘이요.
3: 이야, 범퍼에 때가 있다.
0: 이야, 오늘 낳는 게 뭐 제가요. 그토록 각수리 일하시고 집에서 먹게 하는 게 그런 게 제가야지. 그만, 그냥 안 했지요.
2: 말이 나서 그렇지 신경질 나 죽겠어.
0: 어째?
2: 내 서방 가서 처방하면 따라봤어.
0: 나 조금만 무슨?
2: 둘째도 딸이.
0: 아, 일 있어? 근데 좋지만.
2: 아, 저번까지 하냐나 아들이 되는 가서 3천원을 벌금 하면 남지 그것도 딸이.
0: 아이고, 동탈 웃긴다. 그래도 이따가 딸이 부모를 그 잘 생각해야 되는가? 어째 그래도.
2: 아, 잠깐만, 동탈.
0: 어때?
2: 이래 바삐 댕기는 거 봐서 집에 일이 많겠는데, 난리야, 저놈 집에 일이 망치지 마고.
0: 뭐야? 강부 다르긴 다르다. 이렇게 웃지 말아. 내 그래서 일이 가쁜 것도 있냐? 저를 만날 방법을. 그럼 어디 가?

0: 아니야. 이제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야. 이따냐? 삼이 무슨 할 것이고, 어, 나?
1: 야, 그러자고.
0: 나서 몇 장 거야,
1: 어디?
0: 야,
1: 우리 야, 국가 돈으로 먹을 일이 많소.
0: 뭐, 그래서. 그래, 내가 꼭 기다리겠냐? 어, 맞아, 맞아. 야, 이거 싸우면 좋겠네.
1: 어, 다 같이.
0: 야, 야, 다 같이.
2: 아이, 하마튼 동창들 몇 년 무슨 돈을 팔아당기다 손도 쫙 놨더네.
1: 아, 나서 그렇지. 내 저바와 가서 요 미미는 거짓말이라고 해먹었습니다. 근데 어쩐다 저바를 뚝 떨어지고 말고서 입을 떨니까 거짓말 두두두두두 나가네. 거짓말하고 나 어째 손길이 시원함.
3: 아야야, 야, 오늘 아침에 생긴 집에 갔다 공전하고 썩어질 것도 먹었잖아.
0: 남편이라
4: 좋은 농사고 이제 무슨 뭐 하겠습니까?
0: 아, 농사요? 그마더니 어디서 왔다 했던가?
4: 어제 태평천에서 왔습니다.
0: 태평천이라니. 엄마, 거기 우리 정착했네서.
4: 누굽니까?
0: 김문혁이라고 그래. 아.
4: 엄마나 아나무이 너무 대단히 잘하시구나.
0: 아, 그러소 선생님아. 가서 때 학교 때는 웃을 것 같았던 게 살인하서부터 요잘 했더란데.
4: 다른 게 있다 그러니까 그도 수락겠네.
0: 이야, 이거 그런 거 같지 했지. 나 앞서 만났댔어. 저는 몇번 살서 경기질 하는데, 오, 그거 내가 잘못했네 했지.
4: 몇번 살서 경기질 한다고?
0: 제가 그는 잘 모르겠구나. 이거 봐, 저희 한국에서 어떻게 잘 보는지야. 각별히 집에서 일을 안 지키고, 집에서 안 그도 커지 있어 밤에 그도 난리 하는데 했지.
4: 오야. 떡대기 뭐래 해가지고 고깃불이 아주 유명하다는데.
0: 이거 봐, 같이. 지금 남자들 치고야, 각질이 일을 알지기고 집에서 그렇게 놀게 하는 것 좀 하면 다 괜찮지, 뭐야?
4: 그래, 그 집과 찌는 나 폭행 안 해서 발바닥이 털이 막 나겠습니다,
0: 예. 그렇겠지. 아, 내 일에 벌써 그 학교 때 떡 떠가고 욕받은 나도 타인하고서 치지 못하던 게. 어쨌든 그게 거짓말을 계속 하는지 그 학교 때 분명히 썩대기 같이 자 대포제 됐어.
4: 이 대포가 죽이거든? 엄마, 들어오시자. 예? 아니, 그래서 동탁이 어떻게 걸리지? 아니, 아이들 아무것도 아니야.
0: 정말요?
4: 예.
0: 아, 정말 대단 말이죠?
4: 예, 정말, 정말입니다.
0: 정말이지?
4: 예.
0: 어찌나 나다니. 난 그냥 그런 우리 동탁 같은가 했다는데.
4: 뭐야. 내 무슨 남자로서 그렇게 못할 사람이 다 키니까네.
0: 그 말이란 건 명심해야 된다는데.
4: 이게 떡대기 까치자리였어? 어느 쯤에 지나고 내려가서 가만 놔두는 건 두고 봐.
0: 이거 봐, 이거 웃어주면 미쳐도 할 수 없나지요?
4: 예.
0: 잘 가라앗어. 야, 어이, 이거 내 지금 다 까겠어.
4: 뭐, 그러겠습니다.
0: 그저 몇 분 하세요?
4: 뭐, 이게 그랬네. 그거 한 넓고 이제 낀다. 그래, 그거 예, 한 그래 6원씩 다 가져갔죠.
0: 그만, 아니죠.
4: 그래,
0: 응.
4: 이렇게 가져가시죠.
0: 뭐, 그래라, 이거 내 그대로 가봐. 이거 밖에 아이가 들어가네. 동자, 그냥 가만 있어. 이한 며칠을 돈을 계산해서.
5: 어이! 벌써 왔어.
0: 1일이라 그때가
5: 금지를
0: 어머나! 동자, 동자, 동자, 나왔다! 어, 야, 반갑다.
5: 네, 도중에 1일 있었어요.
0: 제가 뒤에서 내 모습 들려서 얘 느껴서 다 봤어. 내 눈을 봐서 좀 많이 돌아보냐?
5: 안 그러지.
0: 근데 이거 봐. 제가 그대로 앉았대. 들어오지 모르는 것이라.
5: 우리 대수.
0: 어때? 농촌에서는 음식어대?
5: 아니, 음식어대서 뭐지?
4: 어제 무역공 사다닌다 뭐 이렇게 쓰댔습니까? 자, 아우, 많이죠?
0: 정사, 정말. 그런 무역공사 어디 못했어?
5: 우리 물건 공사 어디 있는가 뭐야? 내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 있는가 뭐?
6: 저지기 말하면 어디는 하고
0: 아나 도둑아지기 말하면 어디는 이부의 경영하는 무역방 사이에 대청 손에서도 한 10월이 떨어지는 그 강장골 안에 있습니다.
6: 아 어서 어디
0: 저지라서 어디가서 그렇게 고란에다가 무역방 사를 안 썼어?
6: 어째서 고란에다 무역방 사를 안 썼는가 왜 내 정확하게 말하면
0: 솔직하게 말하면 그 어째 거기가 안 썼는가 왜 이 무역방사에서 내 쥐약에 그 단나무로 세비바구, 또 수입하고 수출한단 말인데.
6: 아, 어서
0: 야, 시인이다, 야. 야, 이라 볼까, 뒤에 정말 한 모금 멤버는 곳에서, 명천에서 열한 한 모금 멤버는 곳이 이게 뭐냐? 크게 분실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볼까, 들이 이것만 하지 말고, 여기다가 검정지 보고서 한 대 대회하고 그러면, 아, 돈을 딱 잘려볼 것 같은데.
7: 아야야, 어쩌네, 그거 생각 못했을까?
0: 생각 못해. 야, 이게 바람이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맞춤다.
2: 통조림하는 통조림 공사 아시다만
0: 예!
2: 그 다음에 중집도 33층짜리
0: 예! 하야구 두 개! 제 하나 내 하나!
6: 하야구 빵빵을 연결 지나를 쫙 나가 나는 미지경을 집어넣어
0: 이비구 정우! 너네 뭐 지금 당장 정리됐는가 하지니까?
2: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단 말이지
1: 아 잠깐만 말이 나왔던 바에 우리 민주석은 뒤에 딱 나를 지키게 했으면 나도 방법 없이 경리직을 했는지 하고 야
0: 정우 우리 이런 문제는 집에 돌아와서 예? 살아나는 건 하고 마마마 정우 다시 가야 된다 오 내가 왜 다시 가게 빨리 오세요 정아 그 골산지까지 주고 달아 나오세요
6: 아 그렇게 경리직하다 그래야 돼? 방법이 없지 내 같은 거 다 시부름이 나가다
8: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항상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고 잠깐의 안부에도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오래도록 긴 힘으로 남는 사람 내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로 큰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행복이었다고 깨닫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 그리운 날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을 천천히 들여다봐도 좋을 겁니다. 너무 서두르고 급해하지 마세요.

나를 소홀히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나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 자신이 꼭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살라 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모두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챙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불행하면 인생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한 일이 나 그대로입니다. 네, 오늘도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고 멋진 하루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 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하는 중이랍니다.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는 이제 저도 혼자 다니는 걸 즐겨야 할까 봐요. 근데 혼자 다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집에 가든 게임방을 가든 주위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이 뭉쳐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도 의지하는 인간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가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조금은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네, 혼자 있는 게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혼자 있을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혼자 버릇을 들인다면 그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다림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듣습니다. 변용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

재미있는 상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잉어의 콧구멍이 네 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속에서 사는 잉어는 콧구멍으로 물이 들락날락한답니다. 언뜻 보면 콧구멍이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 두 개씩 뚫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잉어는 물속에 녹아있는 모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잉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거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조개, 새우, 게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곤충, 어린 물고기, 물고기의 알, 돌에 붙은 미생물, 물풀까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코로 물이 들락날락하면 숨은 어떻게 쉬느냐고요? 숨은 아가미로 쉬기 때문에 콧구멍은 오로지 냄새 맡는 데만 쓰인답니다. 다음 곡입니다. 안정수 마법자 가수의 사랑가.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또 저의 음악의 향기 코너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구정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봄.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얻는 만큼 그만큼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값진 것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슬픈 것을 일찍 알기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네, 행복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향수 가수의 노래입니다. 꽃길.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자, 하지만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 명자.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자, 요한나 시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출간된 지 100여 년이 넘는 동안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라는 하이디가 살던 곳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이디는 자기가 사랑하는 산과 염소 그리고 목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로텐마이어는 글도 읽지 못하는 아이가 아가씨의 친구로 집에 들어와 얼마나 난처한지 모른다며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로텐마이어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도 좋은 소질이 있을 겁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클라라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요. 한번

해봅시다. 로텐마이어는 선생님에게 하이디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면 선생님도 하이디를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하자 로텐마이어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부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텐마이어는 깜짝 놀라 공부방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만 해도 깨끗하던 공부방에 책과 공책 잉크병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쏟아진 검은 잉크가 작은 냇물처럼 바닥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디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공부방으로 뛰어들어온 로텐마이어를 보며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이디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야단치지 마세요. 마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려고 서둘러 나가다가 그만 테이블볼을 잡아당긴 거예요. 로텐마이어는 아래층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이디가 멍한 표정으로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델 하이드, 지금 뭐 하는 거지? 전나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지금은 들리지 않아요. 하이디는 마차가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차 지나가는 소리가 하이디에게는 마치 알프스의 전나무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나왔던 겁니다. 전나무라고? 여기가 숲이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 하이디는 로텐마이어에게 야단을 맞고 엉망진창이 된 공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갈 때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몰랐던 하이디는 잔뜩 어지럽혀진 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로텐마이어는 손으로 방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한 짓을 좀 봐. 또 이런 짓을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공부할 때는 얌전히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없겠다면 의자에 묶어놓겠다. 알겠니? 뜻밖의 소동으로 그날 공부는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클라라는 낮잠을 잤습니다. 로텐마이어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하이디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이디에게는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벅더에서 제바스티안을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생각대로 커다란 쟁반에 은그릇을 받쳐둔 제바스티안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이것 봐요라든가 당신! 제바스티안은 그 소리 흠칫했다가 하이디가 부른 것임을 알고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준 로텐마이어의 말을 하이디가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제바스티안은 하이디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죠, 아가씨? 그러자 이번에는 하이디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아가씨가 아니고 하이디예요. 하지만 로텐마이어 씨가 그렇게 부르라고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렇군요. 덕분에 제 이름은 이제 세 개로 늘어났네요. 하이디는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습니다. 창문 좀 열어줄래요, 제바스티안? 제바스티안은 창문을 열어주는 것은 물론 발판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겨우 하이디는 밖을 내다보고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길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이디는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멀리까지 보이는 곳은 없나요? 높은 탑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저기 보이는 교회 탑 같은 곳 말입니다. 저 위라면 훨씬 멀리까지 볼 수가 있지요. 하이디는 제바스티안의 말을 듣자 발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탑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걷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봐도 가르쳐 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손으로 연주하는 악기를 등에 짊어지고 이상한 동물을 안고 있는 소년 한 명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이디는 이 소년에게 길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교회 탑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 가르쳐주면 뭘 줄래? 뭐가 받고 싶은데? 돈. 난 없지만 클라라는 가지고 있을 거야. 얼마나 필요해? 20페니면 돼. 하이디는 소년과 함께 낡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야. 소년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제바스티안을 부를 때처럼 초인종을 누르면 될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줘. 글쎄. 하이디가 초인종을 누르자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장난이냐. 이런 장난을 하면 혼난다. 빨리 돌아가거라. 빨리.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하이디는 얼른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부탁이에요, 할아버지. 탑 위에 올라가 보고 싶어요. 한 번만요.

하는 지역 경제 구도를 형성해 나가자 2019년 8월 26일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 발전에 새로운 상황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외 발전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 시기에 기존의 지역 정책에서 어떠한 부분을 견제하고 어떠한 부분을 조정할 것이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두 번째 100년의 목표를 지향한 전략적 고려도 해야 합니다. 1. 현 시기 새로운 지역 경제 발전 정세를 올바로 인식할 때 대해 우리나라는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로 각지의 자연 보존 자원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발전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줄곧 중대한 문제의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신중국이 창건된 후 우리나라는 몇 차례에 걸쳐 생산력 분포를 크게 조정한 바 있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 시기 소련이 지원해 건설한 156개 중점 프로젝트 가운데 70% 이상이 북방에 배치됐고, 그중 동북에 배치된 것이 54개였습니다. 후에 모택동 동지는 10대 관계에 대해라는 연설에서 연해공업과 내지공업의 관계를 올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며, 20세기 60년대 중반에는 삼선 건설을 전개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는 경제특구를 설립하고 연해도시를 개방하는 등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는 동북 지역의 우선적 발전을 계속 권장함과 동시에 서부 대개발 실시, 동북 지역 등 로후 공업기지 진흥, 중부 지역 궐기 촉진 등 중대한 전략적 결책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18차 당대회의의 당정은 경진기 협동 발전, 장강 경제 벨트 발전, 일대일로 공동 건설, 월항호 대만구 건설, 장강 삼각주 지역 일체화 발전 등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계속해 우리는 황하류역의 생태보호와 질 높은 발전 문제도 연구해야 합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 정세는 좋은 편이지만 주의해야 할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역 경제 발전이 분화되는 태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지역은 이미 초보적으로 질 높은 발전의 궤도에 올라섰지만 북방의 일부 성은 성장이 더디어 전국의 경제 중심이 한층 더 남쪽으로 옮겨졌습니다. 2018년 북방 지역의 총 경제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한 비중은 38.5%로 2012년보다 4.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각 지역 내부에서도 분화되고 있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고 일부 성 내부에서도 분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발전 원동력이 극대화되는 현상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인구가 대도시와 도시군으로 밀려드는 추세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경상해, 광주, 심수 등 특대 도시의 발전 우위가 끊임없이 강화되고 항주, 남경, 무안, 정주, 성도, 서안 등 대도시들이 비교적 좋은 발전 추세를 보이면서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지역 성장극을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비교적 큰 발전난에 직면했습니다. 동북지역, 서북지역은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동북지역은 경제 규모가 전국의 8.7%를 차지하던 데로부터 6.2% 하락했고 상주 인구가 137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그중에서 대다수는 젊은이와 과학기술 인재들이었습니다. 일부 도시, 특히 자원 고갈형 도시와 전통공업, 광업 도시들이 발전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공간 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바 중점 도시와 도시군은 발전 요소를 수용하는 주요 공간 형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정세에 부응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불어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에게는 사무로 만났다가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내게 된 지인이 있습니다. 거슬거슬한 성미를 가지고 있어 평소 말투를 부드럽게 돌려가며 꾸며 쓰지 않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고쳐야 할 점이 눈에 보이면 망설이지 않고 즉시 솔직하게 털어놓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 업무 현장에서 마주했을 때는 직설적인 말투 탓에 조금 거친 느낌이 들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본을 살피느라 눈치를 보고 참아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그 지인은 거리낌 없이 꺼내니 처음에는 거절당한 듯 서운한 마음이 잠시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함께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거슬거슬한 성격 뒤에 숨겨진 진짜 매력을 알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듯 답답하게 소가리만 하거나 남의 눈치만 보며 자신의 진심을 숨기는 모습과는 달리 꾸밈없이 솔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거슬거슬한 성격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거칠어 보여도 거짓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그런 모습이 정말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지인의 모습을 보며 조금이라도 그런 거슬거슬한 성미를 따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필요한 눈치를 보면서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듬고 있습니다. 거슬거슬하다는 말이 단순히 거칠다는 뜻만이 아니라 꾸밈없이 시원스러운 사람의 품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 지인을 통해 실감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거슬거슬하다입니다. 사람의 성질이 좀스럽지 않고 좀 거칠면서 시원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평소 거슬거슬한 성미처럼 활용하며 깔끔하고 시원한 성격을 표현하고 싶을 때 자주 쓸 수 있습니다. 거슬거슬하다에는 또 살결이나 물체의 거죽이 윤

0: 인기가 없고 좀 거칠거나 뻣뻣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환절기에 들어서니 몸이 먼저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촉촉하고 부드러웠던 피부가 건조한 바람을 맞으면서 점차 윤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면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고 손으로 만져보면 매끈하지 않고 푸석푸석하며 거슬거슬한 살결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보습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피부 수분이 부족해 뻣뻣하고 거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입던 오래된 면 옷도 세탁을 반복하다 보니 윤기가 사라지고 표면이 거슬거슬해져 예전의 부드러운 느낌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거슬거슬하다는 피부의 살결은 물론 천, 나무 표면 등 각종 사물의 겉면이 윤기를 잃고 거칠고 뻣뻣해진 상태를 묘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칠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정확한 촉감을 전달해주는 표현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와이파이가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정말일까요? 네, 이런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답니다. 현재까지 와이파이 신호가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선은 비전리 방사선에 속합니다. 이런 방사선의 에너지는 매우 낮으며 X선이나 CT에서 발생하는 전리 방사선처럼 인체 세포나 DNA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방출하는 방사선 강도는 국가에서 규정한 안전 한계치보다 훨씬 낮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현재 이 강도의 비전리 방사선이 인간의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꼭 익혀서 먹어야 되는 그냥 먹었다간 췌장을 망가뜨리는 곡물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건강을 생각해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섞어 먹는 특정 곡물이 사실은 제대로 췌장은 이를 소화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과도한 인슐린과 소화액을 뿜어내게 됩니다. 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 세포는 실시간으로 녹슬게 되고 이는 결국 췌장염이나 장기 기능 저하, 심지어는 당뇨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꼴이 됩니다. 네, 의학 전문가들이 제발 삶아서 혹은 푹 익혀서 드시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곡물 속에 숨겨진 천연 독소를 열로 중화시키고 장기가 편안하게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예민한 장기이기에 조리법 하나에도 온 정성을 다.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거친 곡물을 섭취할 때 반드시 충분히 불리고 푹 삶아서 부드러운 상태로 드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조리법의 변화가 우리의 최장 수명을 결치는 에너지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네, 100세 시대의 건강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그 음식을 어떻게 안전하게 조리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부터라도 곡물 하나라도 온 정성을 다하는 현명한 주방의 주인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네, 사춘기 여드름도 아니고 나이 들어 자꾸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나이 들어 자꾸 올라오는 여드름은 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피부 트러블에 달달한 음식이 자꾸 당길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섭취, 항생제 복용과 같은 요인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뇌, 심장, 면역체계, 피부 호르몬, 체중 등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흔한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공식품과 첨가당을 많이 먹으면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 수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면 설탕이 더 먹고 싶어서 장이 더욱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제당, 특히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염증은 다양한 질병 및 암의 전조가 될수 있습니다.

깨지면 신체가 영양소를 흡수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지방을 저항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소장세균 과증식 때문일 수 있으며, 체중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영양소 흡수 감소로 인한 과식 충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과 같은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분과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장이 손상되면 숙면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일부 수면 장애는 섬유 근육통 위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장이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전신 염증 위험이 증가하고 면역 체계가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신체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 과민증은 특정 음식을 소화시키기 어려워서 나타납니다. 음식 과민증은 장내 박테리아의 질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특정 음식을 소화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복부 팽만, 가스, 설사, 복통, 메스꺼움과 같은 불쾌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 또한 장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7월 열리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서 다양한 조치로 청년 인재의 주거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청년들이 연길에 정착해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 장애인연합회에서 가구별 맞춤 대책에 따라 무장애 개조를 착실히 추진해 민생 수요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란진 중심위생원 디지털 흉부 DR 촬영 대상이 사용에 투입돼 노인들이 집문 앞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 인재를 인입하려면 주거 보장이 관건입니다. 최근 연간 우리 시는 청년 인재의 구직, 호적 전입, 정착 등 주기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인재 아파트, 청년 역참, 인재 주거 주택, 다자원 주거 체계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주택 임대와 구매 전문 보조 정책을 부대적으로 실시해 따뜻하고 실속 있는 주거 종합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더 많은 젊은이들이 연길에 터를 잡고 일터를 마련해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 석사 연구생 과정을 졸업한 하남은 7월 초 연길에 취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인재 주거 지원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곳은 가전 제품이 구전해 바로 입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남은 주택의 할인 전 임대료는 1,200

0: 요원이었는데 할인 후에는 700원 정도라고 하면서 자신처럼 갓 취직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인재 주거 지원 주택은 우리시에서 올해 6월 2일 새롭게 내놓은 인재 주거 보장 조치입니다. 시 국유기업에서 질 좋은 주택을 매입해 인테리어를 하고 텔레비전,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등새 가전제품을 갖췄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전문대 인재는 각각 임대료의 40%에서 85%에 해당하는 할인 가격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전시에는 인재 주거 지원 주택 1,845채가 있으며 시내 15개 주택 단지에 분포돼 주요 상권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활 편리를 위해 청소 예약, 주택 보수, 편민 세탁 등 세심한 봉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길 연풍 부동산 임대 유한 회사 총경리 리지구는 회사는 각 부문과 직접 연계해 입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재 주거 지원 주택을 토대로 우리시는 표준화 인재 아파트와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전문가 인재 아파트도 내놓아 재직 고차원 인재와 기업 기술 인원의 단기 주거를 중점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직 인재뿐만 아니라 연기를 자자구직하는 청년 학생들을 위해 청년 역참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해당 연도 졸업생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만 35세 이하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갖춘 연길 시외 호적 구직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입주할 수 있으며 최대로 4박 5일의 무료 숙박을 제공받을 수 있어 연길을 찾는 청년 인재들의 첫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3.1군 리허설은 자신이 처음 연길에 왔을 때 청년 역참에 입주했다가 취직한 뒤 인재 주거 지원 주택으로 옮겼는데 전 과정이 빈틈없이 연결돼 아주 순조로웠다고 했습니다. 월간 매달 지급하는 주택 임대 보조와 졸업 후 5년 이내 1차성 주택 구매 보조를 함께 실시해 박사, 석사, 본과 인재는 매달 최고 2,500원, 1,500원, 1,000원의 주택 임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구매 보조는 각각 8만 원, 5만 원,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시는 연인 수 5,721명의 청년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지급 자금은 1,576만 원에 달합니다. 시당위 조직부 부부장 왕경업은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따뜻한 인재 주거 체계를 구축해 청년 인재의 구직과 첫 정착, 장기 정착의 봉사 보장을 제공하고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길을 찾아와 연길에 물이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 8월 20일 시인대 상무위원회 보조임 황금환은 시인대 사회건설위원회 고성원과 일부 시인대 대표들을 이끌고 우리 시의 전면건신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대한 집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집법감사조는 소화원 체육공원과 연변금대 체육문화발전유한회사를 찾아 공공건신기재 배치와 보수, 경기장 운영관리 등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군중건신활동 전개, 사회체육조직 발전, 체육산업 육성 등 삽시달 상황과 전면건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과 문제를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조담회에서 집법검사조는 우리 시의 전면건신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관철 실시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도시갱신, 낡은 소구역 개조와 결부해 건신장소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도시와 농촌의 건신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해 군중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신기재에 대한 상시와 순찰검사, 보수, 갱신의 폐쇄식 관리기재를 구축하고 관리보호 책임을 다져 군중들의 건신안전을 보장하며 공공체육장관의 개방운영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연변리그 축구경기 브랜드를 강화하고 조선족 전통체육과 빙설운동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본토의 우수한 군중성 체육경기를 육성해야 합니다. 시장화 운영 방식을 모색하고 부대 경제 정책을 보완하며 기업과 사회 조직이 경기 주최와 경기장 운영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전면건신이 정부 주도에서 다원 협동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체육 지도원 대우를 확대하고 건신 과학보급과 운동 재활 지도를 사회구역, 농촌, 학교에 보급해야 합니다. 체육과 교육의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청소년 체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노인과 중청년 등 부동한 군체의 수요에 맞춰 건신 봉사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문 간 협동

0: 연동을 강화하고 전민 건신과 문화관광 산업에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하며 지역 경기로 모인 인기를 소비 증가로 전환해 민생 개선과 도시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줌으로써 전시 전민 건신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1: 8월 20일 우리시는 소수민족 전문 기술 인재 특별 양성 계획 출발 전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양비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좌담회에서는 우리시의 특별 양성 사업 전개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2025년 길림성이 전국 소수민족 전문 기술 인재 특별 양성 계획에 정식으로 포함된 뒤 우리시는 수강생 3명을 선발 추천해 대련리공대학, 절강대학, 천진중리학대학에 가서 일터를 떠나 연수하도록 했으며 현재 학업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2026년 우리시는 또 2명의 특별 양성 추천 명액을 확보했습니다. 시 소모집단 최빈과 건공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강연 등두 명의 우수 골간이 선발됐으며 이들은 각각 대련리공대학과 중국중의과학원 광안문병원에서 전문 연수를 받게 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소수민족 전문 기술 인재 특별 양성 대상은 국가가 민족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인재 공정입니다. 선발된 수강생들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학습과 연구에 전념하며 연길의 발전 수요를 염두에 두고 학습 성과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탄탄한 능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길의 선전원과 연락원 역할을 잘 발휘해 우수한 자원과 적극 연계하고 연길 이야기를 잘 전해야 합니다. 교율을 엄격히 지키고 좋은 형상을 수립해 연길 전문 기술 인재의 훌륭한 풍모를 보여줘야 합니다. 파견 단위에서는 외부 양성 복귀 후 활용의 폐쇄식 기제를 구축해 양성 참가 인원들이 배운 것을 실제에 활용하고 인재마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0: 최근 연간 시장애인연합회는 가구별 맞춤 대책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가정의 무장애 개조를 착실히 추진해 눈에 보이는 민생 성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원 소구역 A구역 5호동 2단원 복도에는 1층 계단의 경사면 개조가 이미 완료됐고, 한쪽에는 부대적으로 손잡이를 설치해 휠체어가 복도를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허익은 장애인들은 여러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고 복도 계단도 오르기 어려운데, 시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들을 관심해 계단을 개조해줘 아주 편리해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허익이 휠체어를 타고 순조롭게 외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시 무장애 개조가 장애인들의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 준 축소판입니다. 개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애인연합회는 지체, 시력, 청력 등 부동한 장애군체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항상 마음에 두고 화장실 사용, 목욕, 출행 등 핵심 수요를 둘러싸고 가구별로 장부를 구축해 수요에 따라 개조를 진행했습니다. 개조 대상은 바닥 평탄화, 손잡이 설치, 화장실 미끄럼 방지 등 전통적인 기초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거실, 주방, 통로 등 다양한 생활 공간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능형 변기 뚜껑, 긴급 호출 장비 등 지능화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전기 사용 안전 우환도 동시에 제거해 진정으로 관건적인 곳을 개조하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했습니다. 시장애인연합회 조직선전권익보장과 과장 마문박은 최근 5년간 연결신한 루게로 전문자금 164.1만 원을 투입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정 1,652가구와 29개 촌부의 무장애 개조를 완수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세밀한 개조를 통해 장애인들의 화장실 사용, 목욕, 출행 등 생활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가정 내 안전 위험을 대폭 낮췄으며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였다고 했습니다.
1: 8월 19일 건공가도는 제8회 효로의 친절 주제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관할 구역 100여 명의 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 문화의 향연을 함께 즐겼습니다. 조선족 회감대는 국가급 무형 문화재입니다. 현장에서 로년 부부 4쌍이 조선족 복장을 차려입고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온 이들은 오늘날 평온하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두 지도부 성원들과 사귀구역 서기들은 로인들에게 술과 꽃을 올리고 현장에 참석한 90세 고령 로인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어 문예 공연과 참여 놀이가 진행됐습니다. 현장은 따뜻하면서도 흥겨운 분위기로 넘쳤고 로인들의 적극적이고 락관적인 정신 풍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중화민족의 로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통 미덕을 선양했습니다. 앞으로 건공 가두는 계속 효로의 친절을 매개로 로인 봉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고 효로의 진의 문명한 새 기풍이 천가만호에 스며들도록 하며 정성과 진심을 다해 가장 아름다운 석양홍을 잘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0: 기층 공공위생 봉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만 65세 이상 노인 무료 건강검진 혜민 실사를 잘 치달하기 위해 그늘 의란진 중심위생원에서는 디지털 흉부 DR 촬영 대회 진료를 시작해 전문 영상 선별 검사 봉사를 군중들의 집문 앞까지 직접 확대했습니다. 의란진 석인촌 촌민 도계화는 예전에는 시내까지 가려면 나이도 많은데 버스를 타고 오가야 하고 날씨도 더워 불편했는데 지금은 진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어 정말 군중들을 위한 봉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의란진 중심위생원 부원장 후우박은 위생원의 흉부 DR은 매주 수요일 로인 건강검진에 상시적으로 사용되며 촬영 수요가 있는 군중들에게도 예약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기층 의료기구의 영상 선별검사 분야 공백을 한층 메웠다고 했습니다. 의란진 중심위생원은 7월 29일 디지털 흉부 DR 촬영 대상을 가동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노계로 100여 명에 대한 흉부 DR 촬영을 마쳐 과거 군중들이 촬영을 위해 반드시 시내까지 가야 했던 불편을 해결했습니다. 의란진 중심위생원 부원장 후우박은 앞으로의 사업에서도 설비를 충분히 잘 활용해 질병 조기 선별과 조기 예방을 착실히 추진하고 관할 구역 군중들의 건강을 잘 수호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는
1: 꿈나무 푸른 교실입니다.
2: 꿈을 빨갛게 물을 익혀주는
3: 꿈나무 푸른 교실입니다.
1: 네, 친구들 보낼수록 맑고 그윽하게 고요오는 샘물. 우리 친구들은 정은 어쩌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정이란 많은 친구들의 가슴 속에서 퍼낼수록 자꾸만 가득히 고여오는 맑은 샘물 같은 것입니다.
0: 결코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를 뻗치는 것이 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정이라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코 솟아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퍼낼수록 다시 맑고 그윽하게 고여오는 샘물처럼 가슴 속에 있는 정이라는 샘물을 자주 그리고 되도록 많이 퍼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방시은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할 리지연입니다.

0: 함께 풀어갈까요?
1: 선생님, 차나 비행기가 벼락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0: 네, 비행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체의 이 피르침이 벼락에 떨어져도 기체 표면에만 전류가 흐를 뿐입니다. 설령 기체에 작은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승객들은 염려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벼락이 연료에 옮겨서 붙어 또 화재가 발생하는 일 따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1: 자동차는 차체의 대부분이 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벼락이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지역이 넓거나 주위에 높은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0: 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벼락을 맞아도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감전당하지 않습니다. 벼락의 전류를 이 차체 표면을 통하여 지면에 흡수되게 하기 때문에 차내로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1: 우주선에서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0: 네, 우주선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필수품, 정도나 크기, 중량 등은 우주선이 가지고 있는 임무, 우주 내에 머물러 있는 기간, 그리고 우주선의 크기와 우주비행사의 수, 몸무게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짧은 기간 동안의 임무를 마치는 우주선의 경우 음식과 물, 잔소 등을 이 컨테이너에 담아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1: 음식과 컨테이너는 되도록 가볍고도 많은 양을 담으면서도 작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시간 우주에서 체류할 때는 가져간 필수품들을 다시 재사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0: 네, 더욱이 오랫동안 비행할 경우 우주비행사들의 체중이 3에서 4kg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친구는 알고 있어요?
0: 네, 뭘 문의하고 싶은데요?
1: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느 곳에선 한 개 이상의 열대성 폭풍이나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시계 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 치면서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0: 네, 그래요. 태풍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도 수소폭탄 400개의 위력과 맞먹는 20메가톤급의 이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기상학자들은 이런 변화무쌍한 기상의 예측, 관찰을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상학자들은 보고되는 각 태풍마다 그들 고유의 이름을 붙여서 태풍의 경도와 위도는 이동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혼란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또한 태풍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숫자를 붙이는 것보다 더 기억하기 쉽고 따분하지도 않았습니다.
1: 어두운 밤에 천연색을 볼 수 있을까요?
0: 네, 깜깜한 밤중에 본 가로수 잎은 녹색이었을까요? 아니면 까만색이었을까요?
1: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0: 네, 어둠 속에서 우리 눈은 색깔을 식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뭇잎이든 장미꽃이든 그저 오래된 흑백 TV로 본 어두운 회색으로 느끼고 있답니다. 그럼 왜서 그럴지 우리 친구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망막은 원추형인 추세와 막대형인 간상체에서 빛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추세는 천연색에 민감하겠지만 약한 빛에는 무력한 반면 간상체는 색깔을 구별할 줄 모르지만 매우 약한 빛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추세는 색깔 감지 능력을 잃게 되고 또 색깔을 구별할 줄 모르는 간상체가 야간 시력을 맞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정말 야간의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색깔을 마치 보고 있는 물체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0: 네, 친구들 노래 재미나게 잘 들어봤죠? 우리 친구들은 피가 굳는 이유 알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혈액은 혈관 밖으로 나오면 젤리처럼 굳어지는 현상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더 딱딱해지게 됩니다. 혈관 안에서는 잘 흐르던 피가 왜 밖으로 나오면 굳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요?
1: 이런 혈액 응고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만일 피가 응고되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는 피 때문에 과다수혈로 죽게 됩니다.
0: 네, 혈액 응고는 혈액 속에 이 피부린이라는 실 모양의 물질이 속출되어 그물 모양으로 얽히고 그 속에 혈구를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선생님, 야생동물은 충치가 없을까요? 듣는 말에 의하면 요즘 충치에 걸린 애완동물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주인이 달고 나른한 먹이를 먹였기 때문이랍니다. 자연계에는 치과에서도 없는데 야생동물들은 충치가 생기지 않을까요?
0: 네, 우리 친구들에게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1. 야생동물들은 기본상 충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계에 사탕이 없고 단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1: 힌트 2. 야생동물 중에도 충치가 생긴 동물이 많습니다. 이들은 인류가 사용하는 애완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할수 없기에 충치가 더 쉽게 생겨납니다.
0: 네, 야생동물들한테 충치가 생긴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 아닐까요? 야생동물들한테는 거의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달디단 사탕은 세균이 제일 좋아하는데요. 만약 입안에 사탕이 남아있다면 세균이 대량적으로 번식을 하면서 이빨이 부식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계에는 사탕을 첨가한 음식이 없고 또 야생동물들의 먹이는 일반적으로 단단하고 섬유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먹이를 먹으면 이빨을 청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보통 정황에서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초식 동물들은 충치가 더욱더 생기지 않는데요. 육식 동물들이 충치가 생기는 것은 나이가 많고 이빨이 엄중하게 다스렸거나 혹은 싸움에서 이빨이 상했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육식 동물들의 이빨이 상하면 먹이를 사냥할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충치가 생기기 전에 죽어버리고 만다네요.
1: 다른 방면으로 인류가 사양하는 애완동물들은 늘 당분을 많이 넣은 먹이를 먹였기 때문에 쉽게 충치가 생길 수 있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애완동물을 사양할 때 애완동물의 건강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0: 네, 친구들, 오늘 꿈나무 푸른 교실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차나 비행기가 벼락에 맞으면 어떻게 될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주선에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 밖에 또 어두운 밤에 천연색을 우리가 볼수 있을지 하는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야생동물은 충치가 없을까요? 하는 궁금증도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친구들? 야생동물들은 충치가 있다고 했던가요?

0: 친구들, 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되달릴 수도 없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이끌려 간다면 나중에는 후회할지도 모르겠지요. 아쉬움이 남아도 후회하는 삶을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물론 아쉬움과 후회 모두 남아서는 안 되는 삶을 산다면 더욱 좋겠지만 아쉬움은 수확이 될수 있어도 후회는 불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0: 네, 아쉽지만 저희들은 여기서 이만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2: 지금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0: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3: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4: 地铁一号线到三山街站，换23路到武定桥站就是了。
5: 斜阳草树，寻常巷陌，人道既无曾住。时时处处可怀古，是国家的幸运，人民的幸福。拥有文化遗产，拥有未来。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원은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우리나라는 보다 더 활기찬 내수시장을 적극 조성하며 중국 경제발전의 버팀목을 마련하고 세계 경제 성장의 공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0: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규를검사위원회 제6차 전당회가 폐막했습니다.
1: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20일 저녁 개막했습니다.
0: 이란이 미국의 패권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석위는 중국은 각국 각측이 중국 대시장의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을 가속화하며 화물무역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서비스무역 발전 기제를 혁신하며 고품질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5차원은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에 대한 내수의 기초적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더 활기찬 내수 시장을 적극 조성하며 중국 경제 발전의 버팀목을 마련하고 세계 경제 성장의 공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산동의 한 대외무역기업은 총도세관이 발급한 원산지 사전 확정 결정서를 근거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 화물 수입상 신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신고서를 통해 회사가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참깨는 무관세 대우를 받았습니다. 회사 책임자 법무령은 건당 증명서 발급 시간을 7일 내지 30일 절약하고 해마다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지출 20만 원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화물무역 수출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9% 증가한 25조 4,700억 원, 그중 수입이 22.1% 증가한 10조 7,4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입 규모는 연 17년째 세계 제2위를 기록했습니다. 상무부 대외무역사 양도 사장은 상반기 수입 성장 속도는 수출을 초과해 22.1%에 달하고 월간 수입 성장 속도도 연 4개월간 2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수입

0: 을 확대하는 것은 역사 흐름을 다루고 새로운 발전 이념에 뿌리를 둔 전략적 조치이며 각국과 함께 호혜 상생하면서 멀리 나아가기 위한 취지입니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협력 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제4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발표한 기조연설에서 습금형 정석에는 중국은 세계와 함께 시장 기회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중국은 수입을 확대하고 무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더 큰 중시를 돌릴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신규 수입 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를 건설하고 다국 전자상 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을 최적화하며 국경 지역 주민들의 호시무역 수입 상품의 현지 가공을 추진하고 주변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릴 것입니다. 제조 대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글로벌 분업에 깊이 융합되고 상하류 파트너의 공동리익을 이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개방협력 창구로서 광서의 올 상반기 대외무역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25% 증가하고 비철금속 철강, 식량과 식용유 가공 등 산업이 생산 원자재 수입에 빠른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광서 방성항의 한 식량 식용유 가공기업은 수출입 업무에서 기존 물량을 안정시키고 신규 물량을 돌파하는 량완 추세를 보였습니다. 기업 책임자 류출레 씨는 원료 대두와 유채 씨 수입이 루게로 45만 톤에 달하고 공급망 회복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시장 반응도 적극적이라고 표했습니다. 소비 대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160여 개 나라, 지역과 주요 무역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중국 시장의 글로벌 수출 견인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세계가 공유하는 대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과일, 뉴질랜드의 유제품, 유럽의 피부 보호 제품 등 갈수록 더 많은 량질 제품이 중국 시장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진적 기술 장비, 관건적 부품과 량질 원자재 도입은 중국 제조의 사슬을 보완하고 강화하며 가치 사슬이 더 높은 단계로 매진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세관총수 왕군 부서장은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과정에 소비 예비를 끊임없이 방출하면서 광범위한 소비자들은 더 많은 글로벌 량질 상품을 향유할 것이며 세계 각국도 중국의 수입 확대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실리를 생길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는 습금형 정석이가 직접 계획하고 재개하고 배치하고 추진한 세계 최초의 수입을 주제로 한 국가급 전시회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주동적으로 세계 시장을 개방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제국의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의 개막이 8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99개 나라와 지역의 1200여 개소 기업이 전시 참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여 개소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 국제수입박람국 오종평 부국장은 발달국은 여전히 박람회의 주력이며 미국 기업의 계약 면적이 가장 크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등 국가의 기업이 계약할 면적은 전기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또 아시아, 아프리카 제품 전시구를 승격시켜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가 박람회라는 이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동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临시적 결책이 아니며 세계를 지향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장원한 고려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세계 공장이 단계적으로 승격되고 세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중국은 수입무역의 편리화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수입 예비를 발굴하면서 글로벌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1: 중국 공산당 제10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22일 북경에서 폐막했습니다. 전원회의 공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0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2026년 8월 22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위원 116명이 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전원회는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주재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석인 리희가 연설했습니다. 전원회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했습니다. 회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은 습금편 신시대 중국 특

0: 즉 사회주의 사상의 당근설편이며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음악에 다스리는 실천과 경험에 대한 체계적 총화와 이론적 승화로서 폭이 넓고 정밀하며 심오하고 내포가 풍부하며 사상이 깊고 체계가 엄밀합니다. 습금형 당근설 사상은 전당을 이끌고 백년대당이 자혁명으로 새로운 경제를 개척하고 당을 관리하고 당을 진흥시키며 당을 강하게 만드는 데 근본적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규율 검사 감찰 기관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며 반드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이를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습금형 당근설 사상의 확고한 신앙자, 충실한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 부패 척결의 길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더욱 높은 표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신시대 새로정에서 규율검사 감찰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원회는 2026년 상반기 규율검사 감찰사업을 총호하고 다음 단계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사상 인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습금형 당근설 사상의 진리의 힘, 실천의 위력을 깊이 터득하며 정수와 여유, 실천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자각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규율검사 감찰에 모든 사업을 통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관찰을 한층 더 강화하고 올바른 지적권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정치 감독을 강화하고 정치 순시를 심화해야 합니다. 임기교체 교류를 엄밀히 하며 기풍을 바로잡고 교류를 엄격히 하며 부패를 숙청하고 대중신변의 비리와 부패 문제에 대한 집중 정돈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전년도 임무를 고품질적으로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계통적 사유, 최저선 사유를 한층 더 다지고 주요 업무와 중요한 업무에 착안하고 일괄적으로 추진하며 사업 합력을 형성하고 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대오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정치 각오가 높고 능력이 뛰어나며 기풍이 바르고 청렴 결백해야 한다는 중요한 요구에 따라 규율검사 감찰 사업의 규범화, 법치화, 정규화 건설의 해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충성과 결백 그리고 책임을 갖추고 투쟁에 능한 규율검사 감찰의 철군을 건설해야 합니다. 당 규약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는 조세용 동지를 중공중앙규율검사위원회 부서기, 장충 동지를 중공중앙규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부서기로 선거했습니다.
1: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20일 저녁 개막했습니다. 소녀대 로봇이 일제히 등장해 함께 호흡을 맞추는 기술 향연을 펼쳤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열린 100m 예선에서 로봇이 9초 39를 기록하며 인간의 세계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개막식은 20일 저녁 북경 국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빙사대에서 열렸습니다. 소십대 휴머노이드 로봇 연주자가 인간 관현악단과 함께 협연하는 서곡으로 개막식이 막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봇 말을 탄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아 지칩 장치를 점화하면서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의 공식 개막을 알렸습니다. 금속 사면 받침대에 박힌 푸른 수종집은 무대 조항에서 빛을 내며 지능, 혁신과 공생이라는 핵심 리념을 과시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본대회 체조 종목 심판들이 함께 인간 기계 합동 춤을 선보였고, 삼바, 도등 체조 댄스 공연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소녀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함께하는 협동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시각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개막식 전 열린 100m 예선에서 손탁팀이 몸 하나의 길이 차이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9초 39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대회 기록을 갈아치웠을 뿐만 아니라 9초 58의 인간 100m 세계 기록마저 넘어섰습니다. 이번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는 체육 경기, 예술, 공연, 실경 응용을 아우르며 총 51개 경기 종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중 30개는 경기 종목, 21개는 실경 장면 도전입니다. 참가팀 대표 최문호 씨는 로봇 인재에 대한 우리의 리해를 이번 대회를 통해 보여주고 다른 팀과 차별화된 알고리즘을 선보이고 싶다며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종목은 100m 달리기, 축구 등 전통 종목 외에 줄다리기, 에력도 등 종목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종아 전통축 종목이 활성화 유형으로 태극권과 투호가 새롭게 편입되었으며 구기 종목으로는 축구 위 탁구와 테니스 등 두 종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북경시 경제정보화국 료요량 보국장은 로봇은 단순한 과학기술이자 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주해야 할 미래라며 지난 1년간 로봇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과 진보를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0: 제48회 세계기능대회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대회 준비 작업은 전면적인 막바지 총력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관련 주제 행사들이 세계기능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해 세계기능박물관 4층에는 신규 교육 프로그램 소규모 체험 경기장이 설치되어 관객들이 실제 경기 종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강 보철 기술 체험구에서 어린이들이 도구를 들고 림시 치아에 지수대 제거, 련마 광택, 상악 등 작업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상해시 공업기술학교 교사 왕수는 이 종목은 이번 대회 신규 종목으로 오늘은 10세 내외 어린이를 위해서 설계된 체험 코너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기술, 신산업, 신경영 형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기능 인재 직업 경계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새롭게 추가된 무인기 시스템, 스마트 보안 기술, 구강 보철 기술 등 종목이 바로 산업 변화와 인재 수요가 경기장에서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계기능박물관 반욱 부관장은 몰입형 경기 장면 속에서 비교적 전문적인 경기 종목들을 재미있고 생활화된 형태로 각색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준비는 막바지 총력 단계에 들었습니다. 중국은 71명 선수를 파견해 전체 64개 종목에 모두 출전하며 70여개 국가와 지역에 1,400여명 선수와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대회 기간에는 세계기능박물회가 동시에 개최되며 다양한 형식의 주제 전시와 대중 참여 행사가 펼쳐집니다.
1: 태풍 잔류 활류의 영향으로 이달 중순 하남 조구에서는 지속적인 호우가 내려 지방이 붕괴되고 도심 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생산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해 발생 후 현지는 신속하게 피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홍수 방지 배수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현재 주요 하천의 수위는 경계 수위 이하로 떨어졌으며 피해 주민들은 림시 대피소에서 잇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업들도 생산 운행을 재개하고 재해 후 소독 방역 작업도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고시 고신구의 한 물류창고 단지에서는 물류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지대가 낮은 이 단지는 반미터 깊이의 침수로 물류 단지 전체가 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재해 발생 이후 정부 구조와 기업 차고가 신속히 전개되었습니다. 물류단지 관리자 방사위 씨는 단지에서는 총 12대 배수 펌프를 투입해 6개 배수 지점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배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관리위원회에서도 대형 배수 펌프 3대를 출동시켜 단지와 기업의 배수를 지원했습니다. 방사위 씨는 조기 경보가 제때 이루어져 단지 내 화물이 큰 손실을 입지 않았으며 현재 단지 내 각 기업은 전부 생산 운영을 재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화현 대왕장진 료로가촌에서는 강으로 인해 마을 도로의 침수 깊이가 1.6m에 달했습니다. 배수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침수는 기본적으로 빠지고 300여 가구 주민들이 림시 대피소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전 마을의 전력과 수도 공급도 회복되었습니다. 전해구 성북가도 고장촌에서는 작업 인원들이 네 번째 소독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독 작업을 맡은 기업 책임자 류효유 씨는 이번 작업은 모기 등 매개생물의 전파 경로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구마다 방문해 소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독 후 질병예방통제부문 또는 보건건강위원회가 전문팀을 조직해 소독 후 모기, 발이 밀도와 현장 환경을 조사하게 됩니다. 현재 전해구는 총 650여 명 소독 인력을 조직하고 대형 소독기계 350여 대를 출동시켜 830여 곳의 주거단지와 건물 안뜰, 하수도, 도랑, 공중화장실 등 구역에 소독 작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각지대가 없이 전 구역을 포괄했습니다.
0: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민정부, 사법부가 21일 합동통지를 발표해 절강성과 청도시의 사망자 금융계좌 조회 서비스 시범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사망자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직면하는 난점과 병목 문제를 해결해 대중들의 업무 처리 체험을 한층 더 최적화했습니다. 최근 산동 청도시의 왕모 씨는 가족의 장례를 마치고 민정부문의 전용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보험, 의료보험, 주택공적금 등 여러 사후 사안을 처리했습니다. 왕모 씨는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했다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에 가서 처리했는지 모두 명확하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사망자의 금융자산 조회를 진행할 때 유가족들은 두 가지 공경에 직면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망자가 각 금융기관에 분산한 자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상속 분쟁이 종종 발생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기관을 돌며 자료가 중복 제출해야 해 상실의 슬픔을 겪는 가족들에게 더 큰 심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도시는 현지 정무 시스템에 의존해 개인 사후 일체화 처리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처 간 연계 처리 기재를 보완했습니다. 청도시 민정국 직원 유황 씨는 모든 데이터를 집합해 유가족의 휴대폰에 전송해 줌으로써 그들이 휴대폰만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절강성 또한 전리반 지방정무 서비스 플랫폼에 의존해 공안, 민정, 사법행정, 데이터관리, 금융감독 등 부문이 공동 건설하는 개인 사후 일체화 처리 연계 기재를 구축함으로써 집성화 서비스를 실현했습니다. 두 지역의 시범 경험을 바탕으로 동지는 정무 데이터 공유 기재가 건전하고 부문 간 협동 능력이 비교적 강한 지역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복제 보급하도록 권장하며 복제 보급 작업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전개되어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 등 6대 은행에 따르면 각 은행은 동일 은행 내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개인소비 대출과 신용카드 할부 업무의 연간 누적 재정리자 보전 상한을 기존 연간 3천 원에서 연간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5천 원의 리자 보전 한도는 개인소비 대출 또는 신용카드 할부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중국 해양석유그룹이 22일 아시아 최대 해상 원유 처리 플랫폼인 해주 196 플랫폼 주체 구조 완공식을 진행했습니다. 플랫폼이 완공되면 주강구 분지에 대형 억톤급 통합 유전 개발 생산에 적용될 것이며 유전의 효율적 개발과 국가 에너지 공급을 지원할 것입니다.
1: 23일 새벽 5시 태평양에 위치한 올해 18호 태풍인 사드리 동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제19호 태풍인 자다는 광서 북해와 서남 방향으로 165km 떨어진 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0호 태풍인 개나리는 대만 대북시와 동북쪽으로 115km 상가했습니다.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까지 광서 서남부 일부 지역에 총수화차는 홍수 발생 위험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소리부와 중앙기상대는 광서 서남부 일부 지역에서 산사태로 인한 돌발 홍수 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광서수민센터는 23일 0시에 홍수 적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명강 수위는 전 구간에서 경계 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이란 이회 모하마드 바게르 카리바브 의장이 22일 여러 인국으로부터 현재 새로운 안보와 경제협력 기재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카리바브 의장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동맹국 리익을 완전히 무시하는 미국의 패권 행각은 그 동맹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일부 동맹국은 자국의 생존마저 걱정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의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본토의 독립적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매체가 22일 전한데 따르면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이란의 무기와 국방장비 생산량이 지난 1년간 2배로 늘었고 일부 전시 우선 배치 전략 장비의 생산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의 국방 생산이 정체될 것이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1: 카나다 카니 총리가 22일 가치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카나다 상품에 대해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한 후 카나다는 미국에 대한 보복성 대등 관세를 9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제 관세 부목에는 요제품, 철강, 가전제품, 펄프, 재지, 전자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0: 라트비아에서 21일 저녁 강태풍 날씨가 나타나 대량의 나무가 넘어지고 배전망이 심각하게 파손되면서 역내 18만 이상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1: 타임에 따르면 20일 밤 타이 남부에 위치한 나라테바, 에라, 파타니 주에서 잇따라 폭발과 방화 등 악성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다쳤습니다. 나라테바 주의 경우 악성 사건이 최소 11건 발생했으며 그중 자동차 폭발로 2명이 다쳤습니다. 군변측 소속 특별부대가 나라테바주 전역을 상대로 20일 밤 10시 15분부터 23일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2: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3: 엄마, 배가 아픈데요?
2: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3: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2: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3: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2: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1: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3: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1: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2: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오늘은 오늘날 세계가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한 독일 전문가 록스트런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소장 존 록스트런이 최근 중국 기자회 인터뷰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굴게 하는 배경에 여러 가지 요인이 따르며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교육, 특히는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과소평가하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중국의 성공적 관리 모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지구계통과학자로서 록스트런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과 지속가능 발전을 주목해왔습니다. 록스트런은 올 5월 기타 학자와 함께 과학기술의 주도적 지위를 향해 나가는 중국의 장정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국제 매체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은 과학계가 이미 통찰한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시할 것이며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이미 완만한 전진에서 전속 질주로 전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록스트런은 중국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1조 1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비유했습니다. 록스트런은 중국 학자들이 이끄는 로문들이 사이언스나

네이처 등 최고의 과학 저널에 발표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기술 진보, 경제 성장, 시장 발전을 반영하며 중국의 우수한 학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록스터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이룩한 성공은 장기적 계획, 장기적 목표 수립, 일관된 집행 덕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중국이 배터리 기술과 전기차 등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을 인식할 때 관련 결정은 중국이 15년, 심지어 20년 전에 이미 내린 계획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유했습니다. 지구 동계 과학자로서 록스트라는 생태 문명 건설에서 중국이 이룩한 비전은 현재 지구 계통 과학의 연구 결론에 부합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록스트라는 생태 문명 건설은 한 나라의 단일 항목이나 임무뿐만 아니라 각국이 손잡고 협력해야 하는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생태 보호의 경계선을 명확히 다짐으로써 중국은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청정하고 건강한 환경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전체 생물권을 수호하고 각 문명이 공동 이전하는 생태계를 위해서 기여할 것입니다. 록스트는 중국과 독일은 기후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책임도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주요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은 기후 문제에 대한 행동을 통해 세계 기타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화석 연료를 멀리하고 독일과 중국의 공동 입장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더욱 깊이는 교류와 협력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선의적 경쟁은 대한민국의 진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록스트레는 중국은 장기간 과학과 과학자를 존중해왔고 중국 정부는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혁신을 장기간 지원했으며 오늘날의 세계는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전문가 록스트레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희였습니다.

0: 심층보도
1: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내외초점문조와중요한사건사변에대한자성한보도와설명을해드리는심층보도시간입니다이시간진행을맡은한강은입니다먼저게럴트프로그램평어근인습관평이좋아하는전고를보내드리고분석과설명시간에는한나라두제도의성공적실천편을엮어가고있는오문의3차5기년전망계획에대해말씀드립니다그리고뉴스추적시간에는호르무즈해협이봉착한곤경에대해말씀드립니다여러분들의애청바랍니다

0: 먼저 게랄트 불 프로그램 평어 근인 수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부 꿈결의 절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참군할 때 꼭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지요.
2: 네.
1: 그래서 성과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오늘 왕예 차장이 특별히 리론 필기책을 녹화 현장에 가져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2: 이것은 리론 필기책 중 한 권입니다. 필기책이 많은데 그 중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학습 과정에서 전개한 리론 요점을 기록했습니다.
1: 군사 리론 외에 사상 정치 리론도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사상 정치 리론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는 제가 하루 일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루 훈련 중에서 얻은 수확과 위협했던 점, 발생한 문제점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고장이 발생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두 상세히 기록하고 다음 단계에 개선해 나갔습니다.
1: 이런 필기가 모두 몇 권인가요?
2: 10여 권이 있습니다.
1: 한 묶음 잘 되겠네요.
2: 네, 그런데 오늘은 한 권만 가져왔습니다.
1: 공부 달인이네요.
2: 사실 아닙니다. 군대에 오고 나서야 관련 이론을 열심히 학습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보화 무기 장비를 조종하려면 지식과 이론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1: 당면 전장 환경과 전쟁 조건을 보면 정보화와 지능화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많은 달인 성인제가 이미 군대 이론이 되어야 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습근경 주석은

0: 본 부대를 직결하면서 왕예 소속 부대를 방문하고 왕예가 운전하는 809호 전차에 올랐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을 필기책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궁금합니다.
1: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12년 12월 10일 습근평 주석께서 처음 육군 부대를 시찰하고 훈련장을 직접 찾으셔서 제가 운전하는 809호 전차에 오르셨죠. 그때 저는 아마 육군 부대에서 최초로 습근평 주석기에 보고를 올린 병사였을 것입니다. 너무 격동됐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손을 잡았을 때 손이 두툼하고 크고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어 습근평 주석은 전차 포탑까지 올라 장비의 전투기술 상황을 자세히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언제 실전에 배치되었는지, 몇 명이 탈 수 있고 화력은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물으셨습니다. 또 차에서 내리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더니 전차의 방어 능력은 어떤다고 물었는데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주석께서 우리 군의 현대화 수준, 전투 실력뿐만 아니라 기층 장병의 안전까지 깊이 관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주석께서는 우리 군부를 시찰하시고 군부회의에서 당의 지휘를 따르고 승전할 수 있으며 기풍요소한 강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연설을 듣고 장병들은 사기가 고조됐습니다. 이날 저녁 저는 일기장에 습근평 주석의 지시를 따르고 강철의 전사가 되겠다고 적었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0: 습근평 주석의 지시를 따르고 강철의 전사가 되자는 구호처럼 왕예를 통해 우리는 기층 장병의 강군에 대한 책임감과 강군 훈부의 불같은 열정을 진정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왕예와 그의 전우들은 실제 행동을 통해 어떻게 습근평 강군 사상으로 대뇌를 무장할 것인지, 어떻게 강군의 꿈이 기층 부대에 뿌리 내리도록 할 것인지 등 강군 건설에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가장 생동하고 효과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현장을 찾아 여러분과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계속해 사상 해석인 강영 연구원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왕의 정지의 사적은 당의 혁신 사상으로 장병들을 무장한다면 여운, 모범, 기준병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줍니다. 세 번째, 우수한 기풍을 견지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앞비전 그림책을 사두시고 정충보국 이야기며 앞비의 어머니가 아들의 등에 글을 새겼던 이야기들을 해주신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정충보국 네 글자는 습근평 주석이 평생을 두고 추구하는 목표가 됐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군 기풍 건설에서 반드시 정충보국의 정신으로 기계, 실력, 투지, 품덕을 갖춘 신시대 혁명 군인을 양성하고 철같은 신념, 철같은 믿음, 철같은 규를, 철같은 책임감을 지닌 강철의 부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어 어떻게 강군 건설을 실현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3: 만주보주진 必交着一礼，立之以义。政治工作实质上是党领导和党的军队。我军作为执行党的政治任务的核心团，要成为党的绝对领导下的革命军队，必须坚持党的绝对领导，必须坚定地以清党的道跟党争。一直做到党指向哪，就党到哪。
4: 방금 들으신 한달락 연설은 습근평 주석이 2014년 10월 31일 전군 정치사업회에서 한 연설로서 여기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통솔함에서 반드시 예로 가르치고 도의로 경교해내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문구의 출처는 오자병법 도국편입니다. 오자병법은 또 오자 혹은 오기병법으로 불리는데 전국시대 군사가이고 정치가이며 개혁가인 오기가 저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로 가르치고 도의로 경려한다는 것은 장병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예의와 도의라는 뜻입니다. 오기는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군대를 다스리는 도리는 동일하다고 보고 올바른 가치관과 예법으로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을 지도해야 한다.

0: 건드렸습니다. 때로 군대를 다스리려면 장병들이 바르고 통일된 생사 영역관을 수립하고 스스로 명령에 복종하며 단호히 투쟁하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오기 이후 오랜 세월의 중국 군사사는 이 군사 리념의 정확성과 심오함을 끊임없이 검증했습니다. 위청 곽허병이 한나라 군대를 훈련시켜 흉노를 토벌하고 악비가 악가군을 창설해 금나라 군대와 항쟁하며 척계광이 척가군을 창설해 왜구를 물리치기까지 이들은 모두 군기광립에 착수해 장병들의 의지를 변마하고 군사 기능을 강화하면서 최종 보가위국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은 가치관, 용감무성한 기지를 수립했습니다. 이런 전통과 리념은 중국 군사사에 일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친숙한 악비가 금나라 군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가군을 훈련시킬 수 있었던 관건은 바로 정충보국과 국토수고 유럽자입니다. 정충보국과 국토수복이 악가군 장병들의 마음속에 대화 이로 자리 잡았기에 악무목은 이제 다시 강산을 찾아 천자의 배알하리라는 웅장한 기계를 토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비는 금나라 군대가 점령한 중원 땅을 수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비는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는 동시에 병사들을 관심했으며 군사 규율을 엄격히 하고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얼어 죽어도 민가를 침범하지 않고 굶어 죽어도 백성을 약탈하지 않는 원칙을 철저시킴으로써 악가군은 독특한 기계를 수립했습니다. 악비의 친위군인 배외군은 금나라 정예 기병과의 전투에서 불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금나라 군대조차 산을 흔들기 쉬워도 악가군을 흔들긴 어렵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처럼 군사가 나라의 대세므로 국가 관리나 군대 관리를 막론하고 모두 실천과 이론 그리고 높은 전략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1: 지금까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분형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나라 두 제도의 성공적 실천편을 엮어가는 오문의 3차 5개년 전망계획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조언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 오문특별행정구 경제사회발전 제3차 5개년 계획이 18일 발표됐습니다. 관련 계획은 향후 5년 또는 더 기간의 발전에 대해 상부 설계와 개통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론은 관련 계획은 오문특색을 지닌 한나라 도제도의 성공적 실천이 내디딘 또 하나의 중요한 진척으로서 오문의 고품질 발전에 있어 리정표적 의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경제사회발전 제3차 5개년 전망계획이 제기한 경제사회발전 주요 지표는 35개, 전문 코너는 68개, 중점 사업은 310개입니다. 실무와 진취 그리고 중점을 각인한 관련 계획은 목표가 정확하고 조치가 유력하며 강한 목적성과 시행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자모휘는 오문특별행정구 3차 5개년 전망계획은 오문특별행정구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도정도와 임무서로서 특별행정구 정부는 오문 사회가계를 단합하고 인설해 법치 오문, 활력 오문, 문화 오문, 행복 오문의 아름다운 비전을 실현하고 오문 특색을 띈 한나라 두 제도 실천에 고품질 발전을 위해 새로운 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의 3차 5개년 전망계획은 한나라 두 제도의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한면으로 국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과 주동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통일적 발전과 안전을 견지하고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적극 융합하고 이를 위해 봉사합니다. 다른 한면으로 3차 5개년 전망계획은 행정주도 우세를 충분히 재현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는 행정장관의 인솔하에 중대한 임무, 개혁조치를 계획하고 보장합니다. 그리고 민주협상과 사회의 광범한 공감대를 충분히 재현했습니다. 오문관리학원 원장이며 오문특별행정구 제6기 행정회의 위원 당계종은 오문특별행정구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 이 계획은 효과적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오문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향해 확고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안전은 발전의 전제입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제3차 5개년 전망계획이 확정한 발전 목표 8가지 중 총체적 국가안전관의 전면적 관철이 첫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계획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제도와 기재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집법능력건설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도시를 건설한다고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을 발전 장대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관련 계획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 그리고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오문의 고품질 발전에 근본적 보장을 제공할 것임을 뜻한다고 표했습니다. 적당한 다원화 발전은 오문 경제 발전의 키워드입니다. 오문은 일찍이 경제 구조가 비교적 단일했으며 도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컸습니다. 현재 이 같은 국면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오문의 비도박업 증가치 비중은 2024년에 56.7%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5년간 오문은 4대 공정 항목과 정부 인도 기금을 차관점으로 삼고 1 플러스 4 다원화 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비도박업의 증가치가 현지 생산 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이 60% 정도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기할 것은 횡금 합작구 건설 고품질 발전 계획은 오문 경제의 적당한 다원화 발전에 대한 횡금 합작구의 지탱 역할이 갈증 증강할 것임을 뜻합니다. 광동 오문 상공업 연합회 회장 시가류는 경제 발전 성과가 민생 복지로 전환하고 사기 좋은 오문을 공동 건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오문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 두 제도 하에서 국제무역 자유항, 그리고 단독 관세구역, 저세제, 광범위한 국제연계, 중서문화 응집 등 우세를 갖고 있는 오문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관광대조센터, 중국과 보르투갈어 국가상업무역협력서비스 플랫폼, 중화문화를 주류로 하는 다원화 문화공존 교류협력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과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내외 쌍순환을 연결하는 노드 역할을 부단히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0: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소조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착한 곤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한 보도를 해드리는 뉴스 추적수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폐소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선박 조적기관인 크플러사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대종상품 운반선은 9척, 전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서 16일 통행 선박수는 한 척이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협 통항 정상화는 아직 실이 남아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운송의 요충지로서 그동안 글로벌 원유와 정제유 중 5분의 1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요한 액화 천연가스 운송 통로이기도 합니다. 중동 사태 전 관련 해협을 이용하는 원유와 정제유 운송 규모는 일당 2천만 배럴이었습니다.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는 19일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은 해협을 경유하는 해상 운수 통로를 이미 구축했으며 매일 수백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반출하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공급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 장관도 하루에 원유 9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운송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 언론의 초등치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커플러사와 SEB 리서치가 앞서 분석한 수치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량은 전쟁 사태전의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석가들은 중동 사태가 반복되고 해협 동행 회복 추세가 끊긴 것은 당면 정세가 글로벌 해운에 여전히 큰 불확실성을 가져다가 주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8일 일부 에너지 수입업체들이 7월 말 이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를 점차 줄이고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해협 밖에서 원유를 환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운송 조건의 변화는 연료와 인력, 보험 비용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거론한 것은 지역 운항 패턴의 중대한 변화를 뜻합니다. 선두에 있어 해협에 동행 공간이 존재하더라도 안전 위험 부담과 보험 원가가 내려가지 않는 한 해협 운수의 상업 타당성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국제 유가의 변화는 해협 정세의 긴장세를 증견하기도 합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회복하면서 여러 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90달러 선을 다시 잡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이 단실 내에 정상치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에 장기적 시나리오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가 자체보다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수송력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지가 시장의 주목사항입니다. 현재 해만 지역 산유국들은 대체로 항구와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수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부 대체 로선은 운송거리가 더 길어야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일부 항구의 선적을 재개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출구 방식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에너지의 대규모 수송에 대해 짧은 시간에 대체 로선을 건설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시장도 여러 가지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중요한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와 아랍연합 수장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대규모 수출을 실현합니다. 한편 해협 동행이 막히면서 아시아의 주요 액화 천연가스 수입국들이 기타 공급원을 찾아야 하며 운송 거리와 구매 원가가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당면 정세는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경제국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막힐 것이라는 기준 판단에 따라 결책한다면 관련 국가는 기타 지역의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재고를 조정하며 운송 경로를 변경해 공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당면 글로벌 시장의 관심사는 이미 통항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예상 가능한 상업 통항을 재개할 수 있는지입니다. 해협이 공식적으로 폐쇄를 선언하지 않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해만 국가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제한되면 그 영향은 에너지와 해운, 제조업과 소비 가격 사슬을 따라 갈증 전도될 것이고 이미 성장과 통화 팽창의 이중 압력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함강은 했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다.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노래 교실 코너로 40분간 함께 즐겁게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윤영민, 한동해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황혼의 노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킹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예전에 배웠던 노래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향기 보내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4-34번, 794-34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세상의 향기 보내자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434번, 79434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황혼의 노래, 리란 가수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혼의 노래입니다. 아래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저 하늘에 붉게 타는 노을이런가. 저 하늘에 붉게 타는 노을이런가. 황혼의 인생길은 아름다워라. 황혼의 인생길은 아름다워라. 우리 대학 문화 활동 한양 즐거워. 우리 대학 문화 활동 한양 즐거워. 춤 노래도 흥겨워 낭만이 산다네. 춤 노래도 흥겨워 낭만이 산다네. 후렴구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빛은 우리네 인생.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빛은 우리네 인생.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살자.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살자.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저 높은 산 눈부신 백설이런가. 저 높은 산 눈부신 백설이런가. 백발은 날리어도 정열은 넘쳐라. 백발은 날리어도 정열은 넘쳐라. 의학 지식, 생활 지식 열심히 배워. 의학 지식, 생활 지식 열심히 배워. 건강한 몸 지켜가며 청춘에 산다네. 건강한 몸 지켜가며 청춘에 산다네.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빛은 우리네 인생. 어화라 황혼의 석양 빛은 우리네 인생.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살자. 우리 모두 인생을 빛나게 살자.

네, 윤영민 한동의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황혼의 노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 792-62번입니다. 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노래 교실 코너로 황혼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윤영민, 한동해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 79262번입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를 맞춰서 함께 불러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 79262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0: 네, 노래마다 오늘 노래교실 코너로 윤영민 한동예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황혼의 노래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 7926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노래 한마당과 함께하는 사이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시간 다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회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5위로 서로 보완하며 질높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구도를 형성해 나가자. 2019년 8월 26일.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상황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외 발전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 시기에 기존의 지역정책에서 어떠한 부분을 견제하고 어떠한 부분을 조정할 것이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두 번째 100년의 목표를 지향한 전략적 고려도 해야 합니다. 1. 현 시기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 정세를 올바로 인식할 때 대해 우리나라는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로 각지의 자연 보존 자원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발전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줄곧 중대한 문제의 하나가 되어왔습니다. 신중국이 창건된 후 우리나라는 몇 차례에 걸쳐 생산력 분포를 크게 조정한 바 있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 시기 소련이 지원해 건설한 156개 중점 프로젝트 가운데 70% 이상이 북방에 배치됐고 그중 동북에 배치된 것이 54개였습니다. 후에 모택동 동지는 10대 관계에 대해라는 연설에서 연해공업과 내지공업의 관계를 올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며 20세기 60년대 중반에는 삼선 건설을 전개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는 경제특구를 설립하고 연해도시를 개방하는 등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는 동북지역의 우선적 발전을 계속 권장함과 동시에 서부대개발 실시, 동북지역 등 로후 공업기지 진흥, 중부지역 궐기 촉진 등 중대한 전략적 결책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18차 당대회의 당정은 경진기 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 발전, 일대일로 공동건설, 월항호 대만구 건설, 장강삼각주 지역 일체화 발전 등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계속해 우리는 황하류역의 생태보호와 질 높은 발전 문제도 연구해야 합니다. 현시기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정세는 좋은 편이지만 주의해야 할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발전이 분화되는 태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지역은 이미 초보적으로 질 높은 발전의 궤도에 올라섰지만 북방의 일부성은 성장이 더디어 전국의 경제 중심이 한층 더 남쪽으로 옮겨졌습니다. 2018년 북방지역의 총경제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한 비중은 38.5%로 2012년보다 4.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각 지역 내부에서도 분화되고 있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고 일부 성 내부에서도 분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발전 원동력이 극대화되는 현상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인구가 대도시와 도시군으로 밀려드는 추세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경상해 광주 심수 등 특대 도시의 발전 우위가 끊임없이 강화되고 항주 남경 무한 정주 성도 서안 등 대도시들이 비교적 좋은 발전 추세를 보이면서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지역 성장극을 형성했습니다. 셋째로 일부 지역은 비교적 큰 발전난에 직면했습니다. 동북지역, 서북지역은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동북지역은 경제규모가 전국의 8.7%를 차지하던 데로부터 6.2% 하락했고 상주 인구가 137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그중에서 대다수는 젊은이와 과학기술 인재들이었습니다. 일부 도시, 특히 자원 고갈형 도시와 전통공업, 광업도 도시들이 발전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공간 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바 중점 도시와 도시군은 발전 요소를 수용하는 주요 공간 형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정세에 부응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희망의 봄. 가사입니다. 봄은 희망의 봄입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사랑의 씨앗 돋아 따스한 햇살처럼 수줍은 사랑을 해요. 여름은 눈부신 여름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사랑이 짙어지고 눈부신 햇살처럼 열렬한 사랑을 해요.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탄 인연입니다. 김문우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시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출간된 지 100여 년이 넘는 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라는 하이디가 살던 곳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이디는 자기가 사랑하는 산과 염소 그리고 목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로텐마이어는 글도 읽지 못하는 아이가 아가씨의 친구로 집에 들어와 얼마나 난처한지 모른다며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로텐마이어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도 좋은 소질이 있을 겁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클라라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요. 한번 해봅시다. 로텐마이어는 선생님에게 하이디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면 선생님도 하이디를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자 로텐마이어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부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텐마이어는 깜짝 놀라 공부방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만 해도 깨끗하던 공부방에 책과 공책, 잉크병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쏟아진 검은 잉크가 작은 냇물처럼 바닥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디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공부방으로 뛰어들어온 로텐마이어를 보며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이디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야단치지 마세요. 마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려고 서둘러 나가다가 그만 테이블보를 잡아당긴 거예요. 로텐마이어는 아래층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이디가 멍한 표정으로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델 하이드, 지금 뭐 하는 거지? 전나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지금은 들리지 않아요. 하이디는 마차가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차 지나가는 소리가 하이디에게는 마치 알프스의 전나무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나왔던 겁니다. 전나무라고? 여기가 숲이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 하이디는 로텐마이어에게 야단을 맞고 엉망진창이 된 공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갈 때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몰랐던 하이디는 잔뜩 어지럽혀진 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로텐마이어는 손으로 방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한 짓을 좀 봐. 또 이런 짓을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공부할 때는 얌전히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없겠다면 의자에 묶어놓겠다. 알겠니? 뜻밖의 소동으로 그날 공부는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클라라는 낮잠을 잤습니다.
로텐마이어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하이디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이디에게는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제바스티안을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생각대로 커다란 쟁반에 은그릇을 받쳐둔 제바스티안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이것 봐요라든가 당신! 제바스티안은 그 소리에 흠칫했다가 하이디가 부른 것임을 알고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준 로텐마이어의 말을 하이디가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제바스티안은 하이디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죠, 아가씨? 그러자 이번에는 하이디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아가씨가 아니고 하이디예요. 하지만 로텐마이어 씨가 그렇게 부르라고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렇군요. 덕분에 제 이름은 이제 3개로 늘어났네요. 하이디는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습니다. 창문 좀 열어줄래요, 제바스티안? 제바스티안은 창문을 열어주는 것은 물론 발판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겨우 하이디는 밖을 내다보고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길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이디는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멀리까지 보이는 곳은 없나요? 높은 탑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저기 보이는 교회 탑 같은 곳 말입니다. 저 위라면 훨씬 멀리까지 볼 수가 있지요. 하이디는 제바스티안의 말을 듣자 발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탑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걷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봐도 가르쳐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손으로 연주하는 악기를 등에 짊어지고 이상한 동물을 안고 있는 소년 한 명이

0: 소년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제바스티안을 부를 때처럼 초인종을 누르면 될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줘.
1: 글쎄...
0: 하이디가 초인종을 누르자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1: 무슨 장난이냐? 이런 장난을 하면 혼난다. 빨리 돌아가거라, 빨리.
0: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하이디는 얼른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2: 부탁이에요, 할아버지. 탑 위에 올라가 보고 싶어요. 한 번만요.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 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하는 중이랍니다.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는 이제 저도 혼자 다니는 걸 즐겨야 할까 봐요. 근데 혼자 다니는 게참 좋더라고요. 집에 가든 게임방을 가든 주위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이 뭉쳐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도 의지하는 인간에서 자조적인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 가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조금은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네, 혼자 있는 게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혼자 있을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혼자 버릇을 들인다면 그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다림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듣습니다.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

재미있는 상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잉어의 콧구멍이 네 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속에서 사는 잉어는 콧구멍으로 물이 들락날락한답니다. 언뜻 보면 콧구멍이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 두 개씩 뚫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잉어는 물속에 녹아있는 먹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잉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거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조개, 새우, 게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곤충, 어린 물고기, 물고기의 알, 돌에 붙은 미생물, 물풀까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코로 물이 들락날락하면 숨은 어떻게 쉬느냐고요? 숨은 아가미로 쉬기 때문에 콧구멍은 오로지 냄새 맡는 데만 쓰인답니다. 다음 곡입니다. 안정수 마법자 가수의 사랑가.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또 저의 음악의 향기 코너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구정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봄.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睡觉。
1: 现在是晚上10:30，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迪吧。
2: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Oh.

0: 现在是午夜11:30，别为疲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在是凌晨4:30，你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

0: 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